버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가족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시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모든 아버지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살아계신 아버지를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6월도 하순으로 접어들며 여름의 기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가족의 소중함과 삶의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망의 시간에서는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적인 이야기, 그리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6월 21일 아버지날 아침, 소망의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바람꽃 16번째 주인공 임강욱님의 세 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인생의 굴곡 속에서도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고 걸어오신 임강욱님의 삶을 통해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진솔한 삶의 이야기 속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평범하게 그렁저렁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을 만난 것을 최고의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1982년으로 기억합니다. 어느 날 남편과 크게 싸웠습니다.

0: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지금은 생각나지도 않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후 남편이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목사 아들이자 장로인 그가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하니 저는 심한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잘할 테니까 제발 교회를 나가자고 애걸복걸해도 그는 완강했습니다. 아무리 용서를 빌면서 교회만은 같이 다니자고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좋다. 그렇다면 이혼하고 서로가 가고 싶은 길로 가도록 하자라고 혼자 마음을 정하고 가출했습니다. 막상 집을 나왔으나 갈 곳이 마땅치 않아 본의 아니게 기도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서러움에 배신감이 덮쳐와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원래 남편과 결혼할 때 그 조건이 같이 교회 다닐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결혼이 꼭 하고 싶다기보다 모든 사람이 하는 결혼이니 당연히 저도 해야 하는 한 과정으로 생각하며 결혼했으나 교회만은 늘 같이 다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배신감이 더 컸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 교회 생활이 그렇게 즐거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의 습관적으로 의미도 모르고 다니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꼭 벌을 내리실 것만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배신당한 서러운 마음을 토로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 입술로 저의 죄를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영적 세계를 체험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성령께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던 것이었지만 그땐 그런 것도 몰랐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모든 문제가 상대방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진지하게 저 자신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며 진정으로 회개하고 났을 때 말갛게 저의 모든 죄다 씻겨지고 깨끗해진 제 마음속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구원의 확신은 없었습니다. 기도원에 있을 때 여자 3명이 같이 있었는데 자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며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들에게 남편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말하니까 전도사 한 분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평생에 한 번도 만나 본 적이 없는 전도사님 한 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는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교육은 모자라지만 영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그 전도사님이 우리 집에 방문하러 오셨습니다. 남편을 만나러 왔다고 하니 남편은 만나기 싫다며 골프채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가지고 제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귀등으로 들어온 예수님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 모두 저와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바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며 거듭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미 아는 구절인데도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마음에 닿았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6장 29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에서 시작이라는 것을 성령님이 들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어깨에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 해야 하는데라는 생각으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왜 예수를 바로 못 믿었는지 그 원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많은 사람이 구원의 확신 체험도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사명감을 느꼈고 그들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안달이 났습니다. 그 전도사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을 인도하는 은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그 전도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계속 그분을 모시고 다녔습니다. 저도 그분처럼 하고 싶어서 훈련해 달라고 하니 자기가 직접 받아야 하는 은사라고 말했습니다. 이론적으로 더 알고 싶은 열망이 생겨서 개혁 장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 공부였습니다. 제 나이 42살인 1982년이었습니다. 너무나 재미있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며 제자 훈련, 전도 등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남편은 반대는 하지 않았으나 그는 병원, 골프, 집으로만 이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생각하니 어쩌면 남편도 외롭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어느 날 그의 친구에게 제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다는 소리를 전해 들었습니다. 남편도 저의 태도에서 변화된 저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1986년에 졸업했습니다. 주일에도 교회에 가지 않고 골프 토너먼트에 가던 남편이 이즈음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선교회를 조직했습니다. 주로 의사 부인들로 조직되었습니다. 가난한 선교지를 돕고 선교사를 돕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경험도 없지만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저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초교파적 성경 공부를 주관하였습니다. 세리토스에서 여자들의 모임을 가졌는데 많은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를 주관하였습니다. 제자 훈련 때 배운 것도 응용하고 열심히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웠던 때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해 올 때였습니다. 네 다섯 분이 헌신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복음 전도의 요청이 오면 델리나 오렌지 카운티나 거리에 상관없이 기쁜 마음으로 다녔으며 다닐 수 있어서 더욱 감사했습니다. 가끔 기운이 빠지기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밖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면서도 막상 집안 식구들은 제대로 전도하지 못한다는 좌절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세상에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만 추구하고 살고 있으며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주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가정에 소홀하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오후 3시 전에는 꼭 집에 들어와서 남편과 가정을 위하여 충실히 돌보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남편과 저는 그들이 전문직을 택해주기를 바랐습니다. 미국에서 안정되게 살려면 의사나 변호사가 좋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의견을 말해주었지만 아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딸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 행콕 파기에 있는 유명한 교수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성악 공부를 했습니다. 졸업 무렵 딸은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무슨 이유인지 대학 진학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어쩔 수도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한없이 걱정되고 심란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행스럽게도 딸이 스스로 마음을 바꿔서 대학에 진학하였고 수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후 그때 왜 대학에 안 가겠다고 했는지 딸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바보 같았지 하며 웃었습니다. 딸은 지금 IT 계열의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여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중학교 때부터 코미디언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음악을 좋아해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음악을 전공하려고 오하이오에 있는 오벌린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대학에서는 연극반에 들어가서 활동했습니다. 그의 이름과 사진이 대학 신문에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그는 연극이나 영화 분야로 진로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대학 졸업 후 무대 연극을 하면서 꾸준히 오디션을 보더니 드라마에 배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계속 그가 원하는 분야에서 일하기를 바라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할리우드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부부의 희망과는 다른 길을 택하려 했을 때 남편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생각을 바꿔보려고도 했지만 남편은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었습니다. 목사의 아들이었던 남편은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길은 택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선택한 길을 지지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분야에 전혀 알지 못하는 문외한이니 아무 도움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65세에 그동안 주관했던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고 은퇴하려고 했습니다. 부목사님이 부임하게 되어서 하던 일을 인계해드리고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목사님이 성가대 성경 공부는 시간 관계상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송별회를 마친 후 성가대원을 위한 성경 공부를 다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LA에 이사와서 처음에는 프리랜서로 일했으나 나중에는 병원에 소속되어 일했습니다. 외과 의사와는 마음이 잘 맞아서 80세까지 기분 좋게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78세가 되던 해에 병이 났습니다. 2015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인생의 굴곡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임강욱님의 마지막 이야기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이번 건강정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지만 의외로 증상을 놓치기 쉬운 질환, 바로 심장마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장마비는 왜 발생하는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평소 어떤 생활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심장마비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혀 심장 근육에 충분한 산소와 혈액이 공급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미국에서는 약 40초마다 한 명씩 심장마비를 경험할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심장마비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가슴 통증입니다. 가슴이 짓눌리거나 조이는 느낌, 무거운 돌을 올려놓은 듯한 답답함이 나타날 수 있으며 통증이 팔이나 목, 턱 등으로 퍼지기도 합니다. 또한 식은땀, 메스꺼움, 구토, 숨가쁨, 어지럼증, 갑작스러운 피로감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가슴 통증보다 메스꺼움이나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더 두드러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장마비의 주요 원인은 동맥경화입니다. 혈관 안에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고 혈전이 생겨 혈류를 막게 되는 것입니다. 심장마비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흡연, 비만, 운동 부족, 높은 LDL 콜레스테롤, 가족력 등이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나 주변 사람이 심장마비 증상을 보인다면 즉시 911에 전화해야 합니다. 빠른 치료가 생명을 살리고 심장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150분 정도의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또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생선, 올리브유를 중심으로 한 지중해식 식단이나 DSH 식단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DSH 식단은 특별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고 짜고 기름진 음식은 줄이는 건강한 식사법입니다. 김치나 국물 음식은 조금 덜 짜게 드시고 채소와 과일, 생선과 콩류를 자주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압관리와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성인은 하루 7시간 이상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금연은 심장 건강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며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심장마비는 갑자기 찾아오지만 그 위험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 작은 생활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이 건강한 심장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0: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어 보고 믿음의 걸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의 비밀이 크도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 사랑에는 비밀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아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 일어나는 것을 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커플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어떤 커플은 완벽한 매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깨어지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잘생긴 여자하고 못생긴 남자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걸어가면 저 남자 능력이 많은가 보다, 그리고 잘생긴 남자하고 못생긴 여자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가는 것을 보면 저 여자 돈이 많은 것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둘 다 못생겼는데 다정하게 손잡고 가는 것을 보면 두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것일까 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외모와 객관적인 조건만으로 사랑을 진단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풍자한 그런 조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측면이 사랑에는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Covenant to Marriage를 할 때 자주 인용해 드렸던 벤자민 디즈라일리라고 하는 영국 정치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전성기인 빅토리아 여왕 때에 윌리엄 글래스톤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상백을 이루었던 유명한 정치가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바람둥이였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여러 여자들을 섭렵하는 변덕스러운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벤자민이 어느 날 메리 앤 이반스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메리 앤은 결코 미모가 뛰어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과부였으며 디즈라일리보다 12살이나 연상이었어요. 그녀가 가진 것은 오직 하나, 돈밖에 없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벤자민이 이런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얼마 못 가서 깨질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죠. 그랬는데요, 벤자민은 메리앤과 결혼을 했고 곧 깨어질 것이라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30년 이상을 신실한 부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벤자민 디즈라일리가 두 번씩이나 영국 수상을 역임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 변덕스러운 바람둥이를 30년 동안 같이 살면서 이처럼 훌륭한 인물이 되겠을까요? 저에게 물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은 당사자들만 알고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랑에는 미스터리가 있어요. 객관적인 논리나 조건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신비는 인간관계 사이의 사랑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객관적인 논리로 설명될 수 있는 사랑은 아닙니다. 너무나 파격적이고 납득이 가지 않은 면들이 많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을 사랑하셨던 것 자체가 미스테리가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죄짓고 망가진 인간들을, 그것도 끊임없이 주님을 배신하고 타락의 길로 향해 갔던 인간을 사랑으로 받아준다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논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했고, 이 사랑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광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빼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 삶이 바르게 진행이 되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알고 이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었다고 고백은 하지만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진정한 차원의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건강하고 또 아름다운 크리스천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 신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0: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워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소망의 시간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삶은 하루하루 쌓여 만들어집니다. 오늘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내일의 건강을 만들고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행복을 만들어갑니다. 건강을 돌보는 일도 가족을 사랑하는 일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고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네, 오늘의 메인 토크 시간 온마이크 시간입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잠시 소개해드렸지만 이 금요일날은요 이 책 읽어봤으면 하는 마음에 드는 책도 열어보게 하고요. 또 전혀 몰랐던 책들도 열어보게 합니다. 벽돌 같은 책을 부숴서 잘게 먹어서 내 마음과 정신에 영양분이 되게 하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은 YTN 라디오 오늘의 독서 셰프, 예, 셰르파랑 발음이 비슷하죠, 셰프 최민석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아, 이제 제 분야가 바뀌었네요.
3: 네.
4: 원래는 제가 산악 안내,
3: 그렇죠,
4: 등반 안내인이었는데, 네, 어느덧 요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네요.
3: 맞습니다. 벽돌 책을, 네, 잘게 부숴서 먹기 좋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고요. 일단 AI에게 간단하게 작가와 작품에 대해서 정리한 이야기 듣고 와서 얘기 이어갈게요.
5: 더글라스 케네디는 1955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태어난 소설가입니다. 원래는 극단을 운영하며 희곡을 쓰고 세계 곳곳을 다니며 여행기를 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소설로 길을 옮겼습니다. 1997년에 발표한 빅픽처가 바로 그를 베스트셀러 작가로 만든 작품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정작 가장 큰 사랑을 받은 곳은 프랑스였어요. 2006년에는 프랑스 문예공로 훈장을 받았고 2013년에는 빅픽처가 프랑스에서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스릴러와 범죄를 주로 쓰지만 그 안에는 늘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3: 네, 작품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영화로도 봤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몰입도가 높은 작품이라고요?
4: 네, 이 작품이 초반에는 좀 설렁설렁 읽힐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읽다가 어느 순간 독자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작가가 뭔가 설렁설렁 언급한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하나도 빠짐없이 복선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3: 네.
4: 그래서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는 하나도 놓칠 수 없다는 듯이 엄청나게 몰입해서 읽게 되는 거죠.
3: 와, 그런 유 작품들 보면 아 그때 맞아 주인공이 그래서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4: 그렇죠.
3: 그러면 이야기의 속도감, 보폭이 좀 궁금해요. 쭉쭉 직진하면서 빨리빨리 카드를 여는 그런 전개 방식인가요?
4: 이게 또 놀라운 게 이렇게 몰입도는 높은데 이야기는 또 직진하지 않아요. 이 돌아서 갑니다.
3: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4: 독자 입장에서 궁금해 죽겠는데 네. 작가가 자꾸 딴소리를 하니까 네. 또 그걸 또 안 읽을 수는 없잖아요.
3: 그럼요.
4: 왜냐하면 거기서 또 복선이 나올 수 있으니까.
3: 그렇습니다.
4: 그러니까 나오는 글들을 진짜 오늘 이제 셰프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네. 정말 요리에 비유하자면
3: 네.
4: 허겁지겁 막 걸신 들리듯이 먹어치우듯이 읽게 됩니다.
3: 네.
4: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도 이 책을 굉장히 빨리 읽었던 것 같아요.
3: 네,
4: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빨리 읽게 되는 소설입니다.
3: 예, 자, 뭐 당연히 중요한 부분은 뭐 집중해서 읽게 되기도 하는데 돌아가는 부분도요. 이게 나중에 앞에 펼쳐질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될까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냥 지나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그 맛을 놓치게 되잖아요.
4: 그렇죠.
3: 예, 맛을 잘 봐야 됩니다. 정말 맛의 완급 조절, 이야기의 완급 조절이 정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4: 네, 네. 그래서 확실히 이야기의 마술사다 그런 느낌을 저는 이제 더글라스 케네디의 빅픽처를 읽으면서 확실히 느꼈습니다.
3: 예. 자, 미국 작가인데요. 영화는 프랑스어가 배경인 영화였었고 줄거리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맛을 미리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줄거리 시작하시죠.
4: 네. 더글라스 케네디의 빅픽처. 줄거리는 제일 처음에 주인공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3: 네.
4: 주인공의 이름은 벤 브래드포드입니다.
3: 네.
4: 뉴욕의 월스트리트에 있는 법률 회사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랑하는 아내 베스와 두 아들 그리고 안정적인 수입에 안락한 집까지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그렇네요. 네.
4: 그런데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라고 수사를 조건을 붙인 걸 보면
3: 그렇죠.
4: 아시겠죠. 속내는 사실 사정을 들여다보면 딱히 즐겁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3: 아, 갑자기 우리 어머니랑 대화하는 것 같아요. 세상 문제 없는 사람 없어. 얘기 같은데 무슨 문제입니까?
4: 언제부턴가 아내 베스가 나를 멀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3: 오호.
4: 이 아내는 사실 원래 소설을 써오고 있었어요.
3: 네.
4: 그러니까 이미 등단한 작가는 데뷔한 작가는 아니고
3: 네.
4: 그냥 작가 지망생인데 그게 이제 계속 그 출판사에서 거절을 당하면서
3: 네.
4: 이제는 소설 쓰는 걸 아예 멈춰버렸습니다.
3: 예.
4: 그러면서 아내가 좀 싸늘해졌어요.
3: 남편에게요?
4: 왜냐하면 이 결혼이 자기의 꿈을 망쳤다고 생각을 한 거죠.
3: 네.
4: 그런데 사실 꿈을 포기한 거는 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3: 주인공도 꿈을 포기했어요. 자, 아내가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결혼하고 이렇게 사느라 애 낳고 내가 내 꿈 망쳤어 이러는데 주인공 남자 벤도 마찬가지라는 거잖아요.
4: 주인공인 나는 원래 변호사가 아니라
3: 네.
4: 사진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3: 그랬군요.
4: 네, 그런데 월가의 엘리트였던 아버지는 늘 나한테 얘기를 했죠.
3: 네.
4: 돈이 곧 자유다.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나는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3: 네.
4: 그래서 로스쿨에 들어가서 변호사가 된 거죠. 그래서 마음 한쪽이 늘 허전했거든요. 근데
3: 네.
4: 그 허전한 마음을 돈을 잘 벌잖아요.
3: 부럽네요.
4: 금융치료.
3: 부러움 지는 건데.
4: 카메라를 사 모으는 것으로 내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3: 네.
4: 그런데 아내와 사이가 나빠지면서 이것마저도 이제는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아내는 계속 나를 밀어내기만 합니다.
3: 예.
4: 그러다가 며칠 전에 아내가 갑자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3: 이놈의 결혼 때문에 내가 작가도 못 되고 힘들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막 생글생글 활기를 찾았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4: 그래서 아내가 활기를 찾은 게 반가웠지만 나는 왠지 어딘가 마음에 좀 걸렸습니다.
3: 네.
4: 그리고 곧 알게 됐습니다.
3: 알게 됐다니요?
4: 아내가 이웃에 사는 남자.
3: 네.
4: 그것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리와
3: 네.
4: 몰래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3: 이거 저기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와이트나 대 프로그램으로 가야 될 얘기네요. 게리, 이 게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4: 게리는 부모님 유산으로 먹고 사는 만년 사진작가 지망생입니다.
3: 아.
4: 내가 볼 때는 게리는 굉장히 한심한 인간이었어요.
3: 그러네요. 능력 없는 네. 이렇게 되겠죠.
4: 그냥 꿈만 쫓고
3: 네.
4: 현실의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나는 한심하게 생각을 했는데
3: 예.
4: 그런데 오히려 게리는 나를 비웃고 있습니다.
3: 아니 뭐 부모님 유산으로 그냥 사진이나 찍고 말 그대로 한량처럼 사는데 그 한량이 나를 성공한 이 월스트리트의 변호사를 비웃다니요. 왜요?
4: 게리는 나를 안정적인 삶을 택하기 위해서 사진이라는 소중한 꿈을 포기한 속물로 생각하는 거죠.
3: 아...
4: 그래서 나는 아내가 만나는 남자가 하필이면 이 녀석 게리라서 네. 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3: 아...
4: 그런데 이 게리를 만나서
3: 네.
4: 다투다가
3: 네.
4: 내가 그만 우발적으로
3: 네.
4: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3: 아니 그러면 우리 주인공 잘나가는 변호사 벤이 만년 사진작가 지망생 유산으로 먹고 사는 게리를 죽인 건가요?
4: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소설 초반부거든요.
3: 예.
4: 소설을 펼치면 몇 장 지나지 않아서 이 얘기가 나와요.
3: 예.
4: 이런 식으로 더글라스 케네디의 소설은 항상 초반부에 인물이 낭떠러지로 완전히 추락한 후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 전조를 만들어 놓네요. 근데 참 이 뭐랄까요? 흔한 치정극 같았으면 이제 이게 결말이 돼버리는 건데 그 치정이 주제가 아닌 것 같아요.
4: 그렇죠.
3: 살인자가 됐는데 참 걱정하네요.
4: 그러니까 사실 모든 소설은 인간의 추락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삶을 엿보는 거거든요.
3: 아...
4: 그리고 소설은 결국은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3: 네.
4: 순문학은 더욱더 그렇고요.
3: 그렇죠.
4: 그러니까 그런데 이 실패라는 게 세속적인 기준일 뿐이지 문학에서는 때로는 이 실패가 인간을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3: 이야, 뭔가 문이 쾅 닫혀서 끝난 것 같은데 이제 그 문이 닫힌 덕분에 새로운 문이 열리는 느낌도
4: 네.
3: 듭니다.
4: 아무튼 뭐 기본적으로 소설은 실패에 관한 서사이기 때문에
3: 네.
4: 모든 작가들이 어느 정도 실패를 그려내는데
3: 네.
4: 그 중에서도 더글라스 케네디는 실패와 추락에 더욱더 천착하는 작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3: 독자들이 굉장히 강한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자 주인공이 이렇게 어쨌든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뒷수습도
4: 그렇죠.
3: 그렇고.
4: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큰 위기에 빠지자 나는 어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3: 네.
4: 어떻게든 뭐 살아남아 보자 이렇게 여기게 된 거죠.
3: 야, 이런 상황에 읽는 사람 막 빨려 들어가잖아요.
4: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무슨 영문일까요? 이때부터 갑자기 머리가 막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3: 보통은 뭐 어쨌든 감추고 숨기고 이런 맥락인데 주인공의 머리가 반짝인다 이런 느낌인데 어떻게 됩니까?
4: 게리의 시신으로
3: 네?
4: 내가 사고를 당해서 내가 죽은 것처럼 꾸미기로 한 겁니다.
3: 아 자신이 우발적으로 죽인 남자가 자신이 되게 만드는 거.
4: 그렇죠.
3: 와 아니 그럼 본인은 어떻게 해요 벤은?
4: 벤은 이제 게리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하는 거죠.
3: 예.
4: 어차피 벤의 꿈은 사진작가였잖아요.
3: 와 이쯤 되면 심리적으로 일단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보폭을 쫙 벌려놓는 느낌이에요.
4: 그렇죠. 그래서
3: 와.
4: 장르 소설인 거죠. 아무튼
3: 네.
4: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 극단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데 그래서
3: 네.
4: 이제 벤은 도망자 신분이 됩니다.
3: 그러네요.
4: 그런데 나는 게리의 신분증을 가지고 게리의 행세를 하게 됐으니까 뭐 조심스럽게나마 새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3: 예.
4: 그래서 나는 도망을 가는데 내가 도착한 곳은 마운틴 폴스라는 산간 마을입니다.
3: 조용한
4: 우리로
3: 곳이군요.
4: 치자면 뭐 한 정선에서 더 들어가는
3: 예.
4: 완전 산골 마을인 거예요.
3: 한백 뭐 이런 데.
4: 네. 예. 미국은 워낙 크니까
3: 맞아요.
4: 이런 데 가버리면 사실 찾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허름한 아파트 한 채를 얻고
3: 네.
4: 매일같이 사진을 찍으러 다닙니다.
3: 예.
4: 바텐더와 도박꾼 폐차장 주인과 광부. 근데 이게 진짜 여기가 약간 버려진 탄광촌이었거든요.
3: 네.
4: 되게 정말 정선이랑 비슷하네요.
3: 그러네요. 네. 우연히 튀어나온 말 같지만 정말 연결되네요.
4: 카지노도 있고.
3: 그러게요.
4: 그래서 나는 이렇게 그 뭐 광부, 도박꾼, 뭐 폐차장 주인, 바텐더 이렇게 고단한 삶의 흔적을 얼굴에 새긴 사람들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3: 네.
4: 그런데 정말 삶은 예측 불가였습니다.
3: 이야, 내가 죽은 걸로 꾸미고 어차피 틀어진 아내와의 관계, 비록 아이들은 보고 싶지만 멀리 시골에 와서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일단은 성공했네. 로 생각하면 이제 이야기가 또 끝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4: 네. 내가 여기서 사진을 찍었잖아요.
3: 그렇죠.
4: 이 사진들이 호평을 받으면서 갑자기 유명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3: 아유, 곤란한데 이거.
4: 그렇죠. 나는 지금 게리로 살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유명해지면 안 됩니다.
3: 사진이라도 하나 나올라 치면 저 벤이잖아.
4: 그렇죠. 내 신분이 탈락하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 원래 내 꿈은 옛날부터 사진 작가였잖아요.
3: 갈등하게 되네요.
4: 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망설이던 와중에 뜻하지 않게
3: 네.
4: 이곳에 지역 신문사 사진 부장인
3: 네.
4: N과 N 사이가 됩니다. N과 A인 사이가 됩니다.
3: 이거 한국 드라마 욕할 거 아닙니다. 예. 네. 우리는 뭐 전쟁하다가 연애하고 환자 살리다가 연애하고 막 이런 소리 하는데 여기도 등장하네요.
4: N가 어쨌든 사랑에 빠져버리죠.
3: 사랑에 네. 빠지는 거야 뭐 막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니까 이야기가 이제 갈수록 뭐랄까요 한 세 개의 층위들이 층층층층이 쌓여서 더 커지는 것 같아요.
4: 그렇죠. 굉장히 대범해지죠.
3: 언론인인데 자기 네. 탈론하는 건 일도 아닐 것 같아요.
4: 근데 애는 이 신문사 사진부장이잖아요.
3: 네.
4: 그래서 내가 사진작가로서 유명해지는 걸 주저한다는 사실을 이해를 못합니다.
3: 소설가인데 네가 뭐 미국에 있는 유명 출판사에서 나오는 걸 거부해? 이런 느낌이잖아요.
4: 네. 그 아무튼 내가 이렇게 갈등하는 사이 N과의 사랑은 더욱더 깊어져만 갑니다.
3: 네.
4: 그리고 나는 N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사진작가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3: 예. 사진작가로서 활동을 더 집중해야 사람들의 의심을 안 살까요? 살까요? 저는 사실 좀 애매한데
4: 네.
3: 활동을 또 안 하면 N이 얘는 사진작가 맞아 이렇게 될 거고 더 열심히 활동하면 벤 아니야 이렇게 될 위험이 커지고 진퇴양난이네요.
4: 그렇죠. 그렇죠.
3: 벤은 어떻게 했습니까?
4: 그래서 벤은 결국 N과의 사랑을 선택합니다. 사진작가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로 결심한 거죠.
3: 예.
4: 근데 또 N이 뭐 이건 제 사견인데
3: 네.
4: 약간 눈치가 없어요.
3: 아하.
4: N이 사진부장이잖아요.
3: 네.
4: 아는 사람들을
3: 네.
4: 다 동원해서 오지랖도 넓어요. 벤의 사진을
3: 알리지 말라고.
4: 벤의 사진을 네. 뉴욕으로 보내서 팔고 전시회도 엽니다.
3: 아니, 뭐 애니 상황을 알 수는 없으니까요. 뭐 우발적 살인을 저지르고 온 사람이라는 걸 모르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조용히 살려고 하는 사람에 비해서 너무 일이 커져버린 거잖아요.
4: 그렇죠.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벤은 조마조마한 채로 앤과의 사랑을 위해서 이 아슬아슬한 삶을 택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소설이잖아요.
3: 그렇죠.
4: 그냥 이렇게 흘러갈 수만은 없는 거죠.
3: 그렇게 평생 긴장하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한국 옛날 전래동화고
4: 그렇죠.
3: 뭐가 또 터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4: 누군가가 나타나는데
3: 누가 나타나네요?
4: 이 지역 신문사에 네. 맨날 그 술독에 빠져 사는 기자 한 명이 있었어요.
3: 네.
4: 근데 이 사람이 그 요즘 유행어로 치자면 힘순찐.
3: 와, 네. 힘순찐.
4: 네. 네.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힘을 숨긴 이제 찐 네. 능력자인데 원래는 엄청난 특종 기자였습니다.
3: 네.
4: 그래서 이 게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 사진작가를 보더니만
3: 네.
4: 뭔가 미심쩍다는 낌새를 느낍니다.
3: 네.
4: 결국 술독에 빠져 살던 이 기자가 왕년의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게리의 뒤를 캐죠.
3: 약간 비유하자면 이제 주간 정선의 왕년에 잔뼈좀 굵은 기자가
4: 네.
3: 뒤를 캐는 겁니다.
4: 그래서 결국 게리는 죽었고
3: 와.
4: 지금 게리 행세를 하는 이 남자는 사실 벤이라는 사실까지 알아냅니다.
3: 이쯤 되면 여기서 끝났네. 독자가 이런 마음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4: 이 기자가 이제 모든 사실을 알아내고 나자 벤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3: 끝났구나. 역시 주인공도 이렇게 절망할 것 같은데 벤은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됩니까?
4: 그렇죠. 이 진행자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듯이 벤이 진짜 깊은 절망에 빠져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3: 예.
4: 갑자기 맞은편 도로에서
3: 네.
4: 불빛이 깜빡거립니다.
3: 어휴.
4: 그러더니 그 차가 나한테 돌진을 해와요.
3: 피해야죠.
4: 그래서 나는 급하게 핸들을 꺾었고 맞은편의 차 역시 핸들을 급하게 꺾었는데
3: 네.
4: 그런데 그 맞은편의 차는
3: 예.
4: 갑자기 너무 꺾은 나머지 중심을 잃고 그만 공중으로 붕 날아오릅니다.
3: 술을 먹고 운전했나 왜 이랬지?
4: 그리고 그 차는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졌는데
3: 네.
4: 그 차의 운전자는 바로
3: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술을 먹고 운전했나 여러분 제가 복선을 깔았습니다.
4: 그렇죠. 벤을 협박했던 그 기자. 아까
3: 와.
4: 잘 들으셨죠?
3: 네.
4: 이 기자가 무슨 독에 빠져 있다고 했습니까?
3: 술독에 빠졌죠.
4: 그렇죠. 장독, 김장독 아니라
3: 아닙니다.
4: 술독. 술독에 빠져 살았던 거죠.
3: 예.
4: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였던 이 기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입니다.
3: 와.
4: 이렇게 이제 더글라스 케네디답지 않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예. 공익 광고처럼 한번 알려준 다음에
3: 중간에 싹 광고가 들어갔는데 너무 네. 강렬해요. 어쨌든 한 곱이 넘겼네요.
4: 이렇게 이 기자는 사고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3: 네. 그러면 벤은 안 다쳤나요?
4: 벤 역시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지만 네네. 다행히 차에서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3: 예.
4: 그리고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3: 와, 다행이긴 한데.
4: 네. 그렇다고 이제 기자가 내 비밀을 파헤치느라고 헤집고 다닌 이곳에서 내가 계속 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3: 맞아요. 그 집에 무슨 자료가 있을 수도 네. 있고. 네.
4: 그래서 나는 이제 다시 또 외롭게 새 삶을 시작해야 할 판입니다.
3: 야, 이거 이렇게 되면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반지의 제왕 되는 거죠. 자, 어디까지 갈까요? 조마조마한 삶을 또 이어가나요?
4: 그렇습니다. 나는 또 새롭게 삶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 곁에는 앤이 있으니까요.
3: 앤은 포기하지 않았군요.
4: 네. 네. 그리고 나는 이제 로스앤젤레스로 이동을 합니다.
3: 와.
4: 거기에서 사는 거죠.
3: 뭐 거기서는 이제 다 잊고 행복할까라는 궁금증도 드는 약간 열린 결말 같아요.
4: 그렇습니다. 이 예전에 그 스페인에 악당 소설이라는 장르가 있었어요.
3: 네.
4: 이 주인공이 전통적인 선한 캐릭터가 아닌 거죠.
3: 예.
4: 더글라스 케네디는 이 스페인 악당 소설에 그 기반해서 아. 작품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주인공이 또 어떤 삶을 겪게 될 것인 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상상의 영역에 남겨져 있는 겁니다.
3: 예, 과연 누가 악당일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명목상의 살인을 저지른 사람 당연히 악당이겠지만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 부분도 좀 고민하게 되고 원작이 영화보다 훨씬 재밌다고 하는데 오늘 최민석 작가님 설명 들으면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휴가철에 읽기 딱인 것 같아요.
4: 네, 일단 그 요즘 날씨 덥잖아요.
3: 네.
4: 그 무더위를 잊기에 굉장히 좋은 소설이에요. 그리고 더글라스 케네디 소설을 읽다 보면 소위 말하는 힐링 스팟들이 많이 나와요.
3: 네.
4: 저는 이 빅픽처를 읽으면서 주인공이 그 도주한 장소들을 네. 하나하나 이제 검색해서
3: 네.
4: 그 구글에서 보면 위성 사진을
3: 위성사진 볼 수 있죠.
4: 볼 수 있잖아요.
3: 예.
4: 그걸 이제 다 찾아서 봤는데
3: 야, 역시
4: 그걸
3: 작가님.
4: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더라고요.
3: 네.
4: 그래서 여기가 이제 소설에 나오는 곳들이 대부분 실제 지명이거든요.
3: 예.
4: 그래서 휴가지로 딱인 곳들만 골라서 마치 영화 로케이션 장소를 고르듯이
3: 맞아요.
4: 작가가 배경 장소를 다 골랐어요.
3: 야.
4: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찾아서 사진을 보시면 대리만족하기에 되게 좋습니다.
3: 야, 여러분 책을 즐기는 꿀팁까지 우리 최민석 작가가 알려주시네요.
4: 그리고 이 주인공이 살인을 저지르고 그 가는 예. 그 산동네
3: 예.
4: 거기가 이제 미국의 몬테나 주거든요.
3: 몬테나. 네. 예.
4: 몬테나가 스페인어로 그 예. 원래는 몬따냐.
3: 아,
4: 몬따냐.
3: 네.
4: 산이죠, 산.
3: 네.
4: 이걸 이제 미국식으로
3: 마운틴.
4: 이제 예. 미국식으로 몬테냐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한 건데
3: 맞아요.
4: 그러니까 어원은 같아요.
3: 네.
4: 몬따냐가 이제 마운틴이 된 건데 아무튼 그래서 이 주 이름이 몬테나예요.
3: 예.
4: 그래서 몬테냐 주는 산이 굉장히 많은 천혜의 자연에 둘러싸인 곳이죠.
3: 예.
4: 그러니까 이런 주인공이 살던 이런 시골이 그 주인공이 살고 있던 뉴욕과는 상당히 이질적인 매력을
3: 그렇죠.
4: 선사하는 거죠.
3: 네.
4: 그래서 몬테나에 대해서 읽다 보면 독자로서는 자연스럽게 뭐 휴가나 캠핑을 가서 힐링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3: 아, 저희 국내에 이런 소설 하나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강원도 정선에 숨어들었다가 막 이렇게 이런 느낌이고 마치 내가 숨어들기 위해서 왠지 작은 시골 마을에 간 것 같지만 더 폐쇄적이고 주인을 올가매는 것 같아요, 주인공을.
4: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작품의 설정이 다 그 힐링의 역할만 하기 위해서 넣은 게 아니라
3: 네.
4: 다 서사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어요.
3: 네.
4: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굉장히 시골 마을에 가니까 주인공은 이제 사진 작가로서 제2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가 너무 좁은 동네다 보니까 지역 신문의 괴짜 기자가 벤을 취재하면서 신분이 탄로날 위험에 처하게 되잖아요.
3: 그렇죠.
4: 이런 식으로 이제 긴장감이 형성되는 거죠.
3: 네.
4: 그래서 그 이야기의 배경 장소로서 독자한테 공간각이라고 하죠.
3: 네.
4: 뭐 이 몬테냐의 산 그러면 바람 소리도 들릴 것 같고 눈앞에 시원한 광경도 펼쳐지면서 이야기도 쫄깃쫄깃하게 구성하는 이중 역할을 하는 거죠.
3: 저는 이야기 즉 사건들의 연속만을 갖고 참 잘 쓰는 작가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생각인데 지금 최민성 작가님은 구글링으로 구글 지도로 위에서 위성 지도로 그 지역을 봤어요라고 하잖아요. 어떤 공간을 설정하고 그려내느냐도 작가의 굉장히 큰 장점인데 와 정말 그 뭐랄까요 막다른 골목에서 막 쫓기는 직전의 공포 이런 거를 정말 잘 만들어낸 것 같고 굉장히 또 그 뭐랄까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자연의 아름다움도 멋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책 어떤 분들에게 이 책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좋아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뭔가 정형화된 캐릭터에 질린 사람들
3: 네.
4: 뻔한 캐릭터에 질린 사람들
3: 네.
4: 그런 분들이 읽으면 좋아하실 것 같고 사실 순문학이 재미도 있고 의미도 깊은데
3: 네.
4: 또 때로는 너무 진지하잖아요.
3: 맞아요. 네,
4: 그런 진지한 순문학에 좀 지쳐서 좀 가볍게 재밌는 소설을 읽기를 원하시는 분
3: 네.
4: 그리고 미국의 자연을 맛보고 싶은 분
3: 아.
4: 네. 그리고 동시에 제 생각에는 기욤미소의 소설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더글라스 네. 케네디의 소설도 분명 좋아하실 겁니다.
3: 예, 자 오늘 주말엔 뭐 먹지가 아니라 어떤 책 보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독서 쉐르파에서 독서 셰프가 잠시 되신 최민석 작가의 추천하는 책 더글라스 케네디의 빅픽처 빅픽처라는 제목으로 영화도 나와 있습니다. 프랑스 영화하고 불어를 사용하는 영화인데 저는 그 영화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공부해보고 최민석 작가님 통해서 들어보니 여러분 책이 났습니다.
4: 그건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책이 훨씬 나아요.
3: 지금 들은 차이만 느껴져도 와, 조금 좀 뭐랄까요 영화의 호흡보다는 훨씬 독서의 호흡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아, 빅픽처 사진을 꿈꾸는 작가인데요. 영화에서는 차 안에 아들의 사진이 불타는 장면에서 주인공이 굉장히 슬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우리 모두 한 장의 사진처럼 결코 버리거나 포기할 수 없는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또 상상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최민석 작가가 어떤 빅픽처를 그릴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4: 고맙습니다.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 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그냥 납득이 되는 거 있잖아요.
1: 선배 그거 UFO 보신 거 아니에요?
0: 그건 또 다른 얘기고요. 오늘은 우리 동네 얘기합니다. LA 한인타운, 윌셔 버몬트, 팔가 올림픽. 우리가 매일 밟고 다니는 그 골목들 오늘 저녁 한번 제대로 들여다봐요.
1: 맞아요. 그냥 지나치던 그 거리에 사실 이야기가 엄청 많거든요. 오늘은 한인타운 2026년 요즘 맛집 트렌드도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저 사실 오늘 월드컵 얘기도 좀 하고 싶어서요.
0: 저도요. 저도 그게 더 급해요, 솔직히. 그래도 순서가 있으니까 맛집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실컷 떠들어 봅시다. 아, 그리고 오늘 제가 만든 자작곡도 잠깐 소개할 건데요. 필승 코리아, 붉은 파도 코리아, 이것도 기대해 주세요.
1: 선배 AI로 만드셨죠? 전 미리 들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0: 놀라셨죠? 저도 놀랐어요. 청취자 여러분도 들으시면 뭔가 느끼실 겁니다. 자, 우리 동네 한인타운 오늘 저녁 같이 걸어봐요. 여러분도 기억나는 골목 단골 식당 처음 왔을 때 기억 뭐든 좋습니다.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RS1650으로 보내주세요. LA 사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본편 들어가기 전에 오늘 양념 코너 먼저 챙겨가야죠. 저 김재현 이번에 곡을 두 개나 만들었어요. 하나는 왜 필승 코리악, 또 하나는 왜 붉은 파도 코리악. 사실 요즘 제가 밤마다 물구나무 서면서 영감을 받거든요. 거꾸로 보면 세상이 달라 보이잖아요. 근데 이번엔 거꾸로 서다가 갑자기 태극전사들이 막 눈앞에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만들었습니다. 코리아 이겨라 붉은 악마, 그 기운 이어가자 이 마음 하나로 만든 곡들이에요.
1: 선배 물구나무 서다가 영감을 받으셨다고요? 그게 진짜예요? 그냥 축구 보다가 흥분하신 거 아니에요?
0: 그게 그거 아닌가요?
1: 맞아요. 그게 그거네요. 어쨌든 오늘 방송 곳곳에 필승 코리악랑 외붉은 파도 코리악 두 곡 다 녹아들어 있으니까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주말 저녁 맑은 하늘 아래 한인타운 이야기랑 같이 들으면 딱이에요.
0: 자, 그럼 곡 한번 듣고 본편으로 바로 갑니다. 오늘 저녁도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랑 같이 해요.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라디오 서울 AM1000 650RADIO SUUL1650.com에서 보내드리는 재현이와 지수의 LA 이야기 김재현입니다. 주말 저녁 잘 보내고 계신가요?
1: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선배, 오늘 저녁 하늘 너무 맑지 않아요? 퇴근길에 윌셔 쪽으로 해지는 거 보는데 진짜 영화 같더라고요.
0: 그러게 말이에요. 요즘 LA 날씨가 딱 축구 보기 좋은 날씨죠. 근데 제가 스튜디오 문 열고 들어오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붉은 악마가 한 명 들어와 있는 줄 알았어요.
1: 웃음, 아 오늘요? 저 완전 2002 모드로 왔어요. 빨간 티에 머플러까지 하고 이어폰 줄에 작은 태극기도 달았거든요. 선배가 축구 특집이라고 해서 제대로 준비해봤어요.
0: 아니 저 정도면 광화문에서 바로 비행기 타고 온 수준이죠. 라디오인데 이렇게까지 풀세트로 차려입고 오는 진행자는 처음 봤어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스튜디오 열기가 벌써 뜨겁습니다.
1: 라디오는 안 보이지만 기분이 중요하잖아요. 저 오늘 마음속으로는 이미 멕시코에 와 있는 느낌이에요. 선배, 저 이렇게 입고 왔는데 오늘 축구 얘기 제대로 해주셔야 해요.
0: 그럼요, 그럼요. 원래는 오늘 LA 맛집 특집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또 올해가 멕시코에서 월드컵 열리는 해라 얘기가 자연스럽게 축구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죠.
1: 맞아요. 요즘 한인타운만 나가도 느껴지잖아요. 치킨집이랑 술집 앞에 축구 경기 일정 종이 붙어 있고요. 경기 있는 날이면 웨스턴이랑 올림픽 근처에 사람들 줄 서 있는 거 보이더라고요.
0: 특히 경기 있는 저녁에는 치킨 떡볶이 맥주 세트가 그냥 기본이더라고요. 가게 안에서 다 같이 소리 지르면서 보는 그 맛이 있어요. 자리는 또 왜 이렇게 빨리 차는지 늦게 가면 서서 봐야 돼요.
1: 선배 예전에는 월드컵 보면 새벽에 알람 맞춰서 일어나느라 힘들었다고들 하시잖아요. 지금은 멕시코 쪽이라 시차가 거의 없으니까 그냥 퇴근하고 저녁 먹으면서 보면 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0: 그게 진짜 신세계죠. 예전에는 졸린 눈 비비면서 새벽에 커피 마시고 왔는데 지금은 한인타운에서 김치찌개나 치킨 시켜놓고 그냥 자연스럽게 저녁 응원 모드로 들어가니까요.
1: 요즘은 코리아타운뿐 아니라 다운타운 쪽 바나브런치 카페에서도 경기 틀어놓는 데 많더라고요. 친구들이랑은 아츠 디스트릭트 쪽에서 타코 먹으면서 보고 부모님이랑은 윌셔 쪽 한식당 가서 보고 그런 식으로요.
0: 아, 세대별로 보는 장소가 다 나뉘는군요. 저는 아직도 한타치킨집에서 다 같이 대한민국에 지는 그 맛을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래도 요즘 분위기는 진짜 다양해졌어요.
1: 근데 선배 맛집 얘기하니까 배고파지네요. 북창동 순두부

0: 같은 데는 경기 있는 날 밤에 가면 거의 반은 유니폼이나 머플러하고 앉아있는 느낌이에요. 말 그대로 경기 보며 먹는 맛집인 거죠?
1: 그쵸. 순두부 먹으면서 골 들어가면 다 같이 일어나서 환호하고요. 선농단 같은 갈비찜 집들도 단체로 자리 잡고 응원하는 팀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LA 전체가 한 그릇 들고 보는 느낌이에요.
0: 그리고 요즘은 한식만이 아니라 멕시칸 타코 집에서 멕시코 경기 보고 브라질리안 바비큐 집에서 브라질 경기 보고 그런 식으로 동네마다 응원팀이 살짝살짝 나뉘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1: 그 LA가 진짜 음식으로 치면세계 월드컵 개최 도시 같아요. 어느 골목으로 가느냐에 따라 응원 언어도 다르고 테이블 위에 올라오는 메뉴도 확 달라지고요.
0: 근데 선배 정작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대표팀이잖아요. 요즘 손흥민 선수의 이강인 선수, 황희찬 선수까지 삼각형이 딱 그려지니까 경기 보는 맛이 너무 좋아요.
1: 맞아요.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앞에서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 황희찬 선수는 진짜 치고 들어가는 힘이 대단하고요. 저는 요즘 이강인 선수가 그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왼발이 예술이에요.
0: 이강인 선수의 그 감각적인 패스는 진짜 예술이죠. 근데 선배 표정이 심상치 않으시네요. 또 한마디 나오려는 것 같은데요.
1: 웃음... 아, 들켰네요. 제가 요즘 제 최애는 이강인 선수입니다. 왜냐면 약간 저를 닮았어요.
0: 잠깐만요. 선배 이강인 선수 팬분들께 일단 사과부터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또 본인을 미남 선수 라인에 올려놓으시네요.
1: 아니, 제 말 좀 끝까지 들어보세요. 눈빛이 약간 예술가 느낌 나잖아요. 제가 딱 그런 스타일이라 축구만 빼고요.
0: 그러니까 축구부터 좀 닮으시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죠. 제가 알기로는 선배 축구 실력은 말로 하는 게 제일 강점이시잖아요.
1: 그게 또 제 포지션이죠. 말로 분위기 띄우는 플레이메이커. 근데 지수씨, 아까부터 은근히 축구에 자신감 있는 톤이시네요.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요?
0: 있죠, 있죠. 저 사실 축구 얘기 나오면 할 말 좀 많아요. 저희 엄마가요, 안정환 선수 완전 광팬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를 축구팀에 넣어가지고 골대 앞에서 뛰게 하셨었어요.
1: 아, 그래서 지수씨가 괜히 전술 얘기할 때 전문가 냄새가 났군요. 집안이 원래 축구 덕후 가족이었네요.
0: 그렇죠.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축구 얘기할 때는요, 선배보다 제가 발차기 조금 더 정확할 자신은 있어요. 오늘 이 붉은 티도 그냥 패션이 아니에요.
1: 이야, 도전 장까지 나오네요. 근데 이 얘기는요, 제가 보니까 오늘 한 번에 다 풀면 아까워요. 뒤에 2002년 월드컵 이야기할 때 지수씨 어머니의 안정환 팬스토리까지 묶어서 제대로 들어보면 좋겠네요.
0: 좋아요. 그때 제가 우리 집 안방 응원단 얘기도 같이 들려드릴게요. 대신 선배는 USC 시절 족구 얘기 준비해오셨다면서요?
1: 그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USC 잔디밭에서 족구하고 끝나면 불고기 구워먹던 그 시절 이야기가 또 있거든요. 오늘은 LA 맛집 얘기하다가 멕시코 월드컵 타고 제 유학생 시절까지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0: 그리고 나중에는 한인타운 유가 새벽 응원 얘기까지 쭉 이어지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랑 같이 LA 한인타운 맛집에서 시작해서 월드컵 추억여행까지 한번 떠나보시면 좋겠어요.
1: 네, 주말 저녁이니까요. 한타에서 뭐 시켜 드시면서 라디오는 AM 1650에 맞춰놓으시고 저희와 같이 축구 얘기, 맛집 얘기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뒤에 본격 토크로 돌아올게요. 자, 이제 오늘 본격 이야기 한번 들어가 봐야죠. 지수씨.
0: 네, 선배 오늘 블로그는요, 진짜 이 프로그램 제목이랑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동네 LA 한인타운 이야기잖아요.
1: 맞아요. 그때는 말이죠. 월드컵 같은 큰 경기 있으면 버몬트 올림픽 그 근처 몇 군데 안 되던 한식당에 다 모였어요. 화면 큰 데가 거기뿐이었거든요.
0: 저는 그런 얘기만 들었지 직접 본 세대는 아니거든요. 요즘은 윌셔 쪽이든 6가 8가든 심지어 다운타운 브런치 카페까지 중계하는 곳이 너무 많아서 어디를 가야 할지 헷갈릴 정도예요.
1: 제가 80년대 중반쯤 처음 왔을 때만 해도요, 스포츠 중계 제대로 틀어주는 데가 몇 군데 정해져 있었어요. 어른들 다 거기서 골라면 박수치고 모르는 사람들끼리 얼싸안고 그랬죠.
0: 지금은 진짜 다르죠. 특히 다이네레이 같은 큰 미식축제 한번 돌고 나면아 이 집은 월드컵 때 꼭 와야겠다 이런 리스트를 다들 하나씩 만들더라고요.
1: 다이네레이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요. 올해 초에도 한인식당들 많이 참여했죠?
0: 네, 이번 겨울 시즌에만 한식당이 20군데 가까이 참여했거든요. 가격대도 단계별로 나뉘어서 점심은 가볍게, 저녁은 좀 제대로 먹는 코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요.
1: 예전에는 한인식당이라고 하면 딱 이미지가 정해져 있었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설렁탕 메뉴판이 거의 비슷했죠.
0: 요즘은 코리아타운 안에서도 전통 한식보단 한식 소주, 막 칵테일 나오는 한식바까지 진짜 다양해요. 그리고 이게 재미있는 게요, 이제 한식이 꼭 코리아타운 안에만 있지도 않아요.
1: 하이랜드파크나 아츠 디스트릭트에 있는 한식집들 얘기죠?
0: 맞아요. 센츄리시티나 사우텔 쪽도 그렇고요. 요즘 10년 사이에 한국 음식이 한국 식당에서만 먹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도시 전체로 퍼져버렸어요.
1: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한때는 한국 음식 먹고 싶으면 무조건 한인타운으로 가야 한다에게 공식이었거든요. 지금은 점심은 회사 근처 모던 한식 다이닝, 저녁은 코리아타운 순두부, 이런 식으로 동선이 넓어졌네요.
0: 맞아요. 실제로 북창동 순두부 같은 데는 이제 관광 코스처럼 돼서 구글의 리뷰도 엄청 많잖아요. 외국인 친구들한테는 LA 가면 여기 꼭 가 이렇게 추천 올라오는 집이 됐고요.
1: BCD는 진짜 밤에 가면 각 나라 사람들 다 섞여 있죠. 예전에는 그런 모습 상상도 못했어요. 반찬 계속 달라고 하는 건 전 세계 공통이더라고요.
0: 선농당 같은 갈비찜집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한인 회식 장소 느낌이 강했는데 요즘은 현지 회사 사람들이 단체 예약해서 오고 생일 파티하러 오는 미국인들도 많더라고요.
1: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우리끼리만 알던 집이 어느 순간 미국 잡지 관광청 사이트에 꼭 가야 하는 곳으로 올라가 있으면 뭔가 뿌듯한데 또 살짝 아까운 느낌도 같이 와요.
0: 선배 그 마음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이 데려가 주던 허름한 집이 갑자기 미쉐린 리스트에 올라가면 자랑하면서도 이제 줄 더 길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같이 들어요.
1: 미쉐린 얘기 나왔으니까 요즘 LA가 진짜 맛집 월드컵 하는 도시가 된 것 같아요. 새로 이름 올린 집들도 거의 절반이 여기라면서요?
0: 네, 최근에 새로 선정된 레스토랑들 중에 LA에 있는 곳들이 눈에 띄게 많았거든요. 그 중에는 멕시코 음식 모던 아시안 내추럴 와인바까지 스타일이 다 다른데 한식도 그 옆 라인에 당당하게 서 있는 거죠.
1: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월드컵이라고 하면 어디 한인 식당 가서 치킨 시키고 소주 한 병에게 공식 코스였는데요. 이제는 오늘은 타코집 다음 경기는 브라질 바비큐, 마지막은 한식 바 이렇게 도시 투어를 하겠네요.
0: 진짜 요즘 친구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낮에는 리틀 도쿄 쪽 카페에서 경기 보고 저녁에는 코리아타운에 와서 김치찌개에 막걸리 한 잔, 한 도시 안에서 작은 월드 투어하는 느낌이랄까요?
1: 2026년 월드컵이 멕시코, 미국, 캐나다 이렇게 같이 하잖아요. 특히 멕시코 경기들은 우리랑 시차가 거의 없으니까 퇴근하고 바로 한인타운으로 오는 분들 많겠어요.
0: 맞아요. 예전에는 새벽에 알람 맞춰보고 학교에서 가느라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저녁 시간에 치킨, 떡볶이, 맥주랑 같이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퇴근 후 직관 느낌이라고 할까요?
1: 경기 보면서 먹는 메뉴도 세월 따라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USC 다니던 때는 불고기 김치 소주가 다였는데 요즘은 치즈 올라간 떡볶이에 수제 맥주 곁들여서 나오는 한식 타파스까지 나오잖아요.
0: 그건 진짜 달라졌어요. 요즘 모던 한식바들 가보면 김치전이 작은 안주처럼 예쁘게 나오고 고추장 소스를 살짝 얹은 프렌치 프라이 이런 메뉴들로 경기 보면서 계속 집어먹을 수 있게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1: 그 와중에 치킨은 변함이 없네요. 월드컵이든 프리미어리그든 치킨집은 항상 사람들로 꽉 차 있더라고요. 특히 골 들어가면 치킨 튀김 소리보다 사람 소리가 더 커요.
0: 선배, 요즘은 치킨집도 스타일이 갈리잖아요. 옛날식 양념 후라이드 파대 간장치킨 마늘치킨에 수제 맥주파, 거기에 또 비건치킨 콜리플라워 튀김 같이 새로운 메뉴들도 나오고요.
1: 월드컵 시즌 되면 코리아타운 안에서 가게들끼리도 살짝 경쟁 생기잖아요. 어느 집은 대형 스크린 설치하고 어느 집은 응원도구 나눠주고.
0: 맞아요. 또 한인타운만 그런 게 아니라 다운타운 스포츠바들이나 리틀 도쿄 아츠 디스트릭트 쪽 브루어리들도 다들 월드컵 스페셜 메뉴 만들어서 여기 와서 경기 보세요 하고 홍보하거든요.
1: 지금은 진짜 어디서 보느냐 보다 누구랑 무엇을 먹으면서 보느냐 이게 더 중요한 시대 같아요. 가족이랑 전통 한식집에 가느냐 친구들이랑 브루어리 가느냐에 따라 기억이 다르게 남잖아요.
0: 맞아요. 저희 또래는 부모님이랑은 조용한 한식당에서 보고 친구들이랑은 타코집 스포츠바 따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한 집안에서만 봐도 세대별 동선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1: 지수씨는 한인타운으로 다시 이사 오셨잖아요. 월드컵 시즌 되면 집에서 걸어서 어디 갈지 혹시 이미 마음속에 정해둔 데가 있어요?
0: 저는요, 한국전은 한인타운 안에 있는 전통적인 찌개집에서 보고 다른 나라 빅매치는 다운타운 쪽 브루어리나 멕시칸 타코집에서 보고 싶어요. 하루에 김치찌개랑 타코를 같이 먹는 게 딱 LA 스타일 같거든요.
1: 아 맞다, 그러고 보니 요즘 LA 관광청에서도 월드컵이랑 먹거리 같이 묶어서 프로그램 많이 내놓더라고요. 경기장 근처 페스티벌에 음식 부스 쭉 깔리고.
0: 네, 소파이 스타디움 쪽은 당연하고 콜리세움 주변이나 해변공원에서 팬존 열어서 경기 중계하면서 푸드트럭 팝업 레스토랑 같이 운영하는 계획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말 그대로 도시 전체가 큰 푸드코트가 되는 느낌이에요.
1: 이 정도면 월드컵이 축구 대회라기보다 전 세계 음식이 모이는 박람회 같네요. 오늘은 어느 나라랑 경기하냐보다 오늘은 어느 나라 음식 먹냐를 먼저 고를 수도 있겠어요.
0: 그래서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 이번 2026년에는 너만의 미식 월드컵 코스를 짜보라고 얘기해요. 코리아타운에서 김치찌개 차 타고 조금 나가서 타코, 또 다른 날은 브라질 바비큐 이런 식으로요.
1: 지수씨 말 들으니까 이번 월드컵 기간에 우리 청취자분들나만의 맛집 응원 코스 사연 받아도 재미있겠네요. 나는 한국전은 무조건 순두부집에서 남미팀 경기는 타코 집에서 본다 이런 식으로요.
0: 너무 좋죠. 또 우리 1세대, 2세대, 요즘 MZ세대가 어디를 고르는지 비교해보면 세대별로 경기 보는 장소 먹는 메뉴가 어떻게 다른지도 딱 보일 것 같아요.
1: 근데 한 가지는 궁금해요. 지수씨 이렇게 모던 한식이니 미쉐린이니 하는 시대에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건 옛날 스타일 한식당이에요? 아니면 요즘 감성 한식바예요?
0: 솔직히요? 축구 볼 때는 아직도 김치찌개랑 계란말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집이 제일 좋긴 해요. 대신 경기 없는 날 친구들이랑 수다 떨 땐 모던 한식바도 너무 좋아요. 둘을 굳이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상황별로 둘 다 챙기는 쪽이에요.
1: 역시 세대다운 대답이네요. 저는 아직도 경기 날이면 화면 앞에 앉아서 김치찌개에 소주 한 잔이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치즈 올라간 떡볶이는 아직 살짝 낯설어요.
0: 그럼 이번 월드컵 때 선배는 전통 코스, 저는 모던 코스 담당해서 어디가 더 좋았는지 나중에 방송에서 비교해볼까요? 청취자분들께 생생한 후기 전해드리게요.
1: 좋습니다. 제가 몸을 던져서 옛날 스타일 응원과 메뉴를 책임지겠습니다. 대신 지수씨는 새로운 곳 발굴해서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요즘 핫플은 제가 잘 몰라서요.
0: 알겠습니다. 선배, 그럼 저는 다이넬에이 참여했던 집들부터 모던 한식, 다이닝 한인 셰프가 하는 와인바까지 코스 짜놓을게요. 선배는 위장만 준비하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1: 그때 그 시절 코너 시간입니다. 지수씨, 요즘은 월드컵 보면 치킨이니 뭐니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제가 LA 처음 왔을 때는요, 축구 보려고 사람들이 모이던 데가 딱 정해져 있었어요.
0: 어디였어요, 선배? 저희 세대한테는 그냥 한 다 아무데나 가면 다 중계해준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1: 제가 80년대 중반에 처음으로 월드컵 비슷한 거 본 게요, 버몬트 쪽 한식당이었어요. 간판도 지금처럼 막 네온으로 화려한 게 아니고 그냥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로 식당 딱 써있는 그런 집이었죠.
0: 아,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하면 약간 올드스쿨 간판이네요.
1: 맞아요. 안에 들어가면 나무 테이블들 반질반질하죠. 거기 늘 있던 삼촌들이 있어요. 저보다 한참 선배 유학생들, 이민 온 지 좀 되신 아저씨들, 담배 연기가 천장에 살짝 떠 있고 구석에는 작은 TV 한 대가 달려 있었어요.
0: 요즘처럼 큰 스크린 말고 진짜 네모난 옛날 TV였겠네요.
1: 그렇죠. 화면 모서리가 살짝 둥근 그 브라운관 TV요. 어떤 날은 사장님이 의자를 TV 쪽으로 다 돌려놓고 밥 먹는 사람들 다 같은 방향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오늘 경기 있구나 느낌 나는 그런 날이요.
0: 와, 약간 작은 극장 같았겠다. 뭐 드시면서 보셨어요, 선배?
1: 그때는요, 제일 흔한 게 설렁탕이나 순두부였어요. 저녁 시간에 가면 커다란 스테인리스 밥그릇에 김이 확 올라오고, 옆 테이블에서는 소주병 딱딱 부딪히는 소리 나고, 경기 잘 안 풀리면 국물 막 괜히 더 세게 후루룩 마시게 되고요.
0: 아, 그 긴장감 알 것 같아요. 잘 안 풀리면 괜히 젓가락으로 김치만 계속 자르는 그 느낌.
1: 한 번은요, 한국팀 경기였는데 전반 내내 답답한 거예요. 다 같이 거의 말도 안 하고 TV만 쳐다보고 있는데 딱 골이 한 번 들어갔거든요. 그 순간에 숟가락을 떨어뜨린 소리가 식당 전체에서 동시에 났어요. 웃음.
0: 진짜요? 상상된다. 숟가락 젓가락 다 쨍그랑쨍그랑.
1: 어느 아저씨는 너무 신나셔서 옆 테이블로 소주잔 들고 가서 한잔해야지 이러고 모르는 사람끼리 어깨를 툭툭 치면서 웃는데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와 여기서도 우리가 같은 팀이구나 이런 기분이 들었어요.
0: 그때 선배는 혼자 가셨어요? 아니면 친구들이랑요?
1: 처음엔 혼자 갔다가요. 나중에는 기숙사 친구들 데리고 갔죠. 야, 진짜 한국 축구 보려면 거기 가야 된다 이러면서요. 미국 친구 한 명 데려갔는데 그 친구가 순두부를 처음 먹고는 이거 진짜 뜨겁다면서 혀 데이고 동시에 골 들어가서 같이 소리 지르고 난리였어요.
0: 완전 입단 테스트네요. 순두부랑 축구로 한 번에 세례받는 느낌이었겠다.
1: 또 기억나는 게 올림픽 거리 근처 조그만 술집이었어요.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카운터 오른쪽에 테이블 몇 개 천장에 TV가 대각선으로 달려있던데요. 경기 시작 전에 주방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쫙 올라오는데 그 냄새가 이상하게 긴장을 풀어줬어요.
0: 그 집은 뭐가 유명했어요, 선배? 메뉴 하나만 콕 찍어서 떠오르는 거예요.
1: 그 집은요, 양념갈비가 진짜 맛있었어요. 불판 위에 올리면 양념이 지글지글 끓으면서 좀 타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 소리 들으면서 경기를 보고 있으면 골문 앞에서 공우가는 소리랑 불소리가 섞여가지고 귀까지 바빠지는 그런 밤이었죠.
0: 와, 지금 듣기만 해도 배가 고프네요. 요즘은 그런 분위기 찾기 좀 어렵죠?
1: 요즘도 좋은 데 많지만 그때는요, 식당이 거의 가족 거실 느낌이었어요. 사장님이 옆에서 같이 욕도 하고 아줌마가 반찬 더 가져다주면서 오늘은 꼭 이겨야 되는데 한마디 얹고 누구 하나 조용히 응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0: 선배도 크게 소리 지르셨어요? 이미지상으로는 점잖게 보시는 스타일 같은데요.
1: 에이, 제가 또 그때는 젊었잖아요. 웃음 한 번은 심판 판정이 애매하게 나왔는데 옆 테이블 아저씨가 너무 흥분해서 일어나시다가 의자를 뒤로 확 밀어서 제가 발을 밟혔어요. 아파서 아 소리 났는데 바로 또 슛 상황 나오니까 저도 같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0: 발 아픈 것도 잠깐이었겠네요. 축구 앞에서는 다 잊게 되니까.
1: 또 한 번은 새벽 경기였거든요. 밖은 아직 캄캄한데 식당 앞만 밝아요. 커피포트에서 믹스커피 계속 나오고 어떤 유학생은 시험 공부하다가 책 들고 와서 골킥 나올 때만 책 보고 나머지 시간에는 TV만 보던 그런 풍경도 있었어요.
0: 아, 그 느낌 알아요. 저도 예전에 시험 기간에 밤새 축구 보다가 골킥 때만 괜히 책 펴놓고 있는 척 했거든요.
1: 한 번은 시험 전날이라 진짜 안 가려고 했는데요. 기숙사 복도에서 형들이 야, 오늘은 가야지, 이건 역사야 이러는 바람에 끌려나갔어요. 결국 새벽까지 보고 아침에 버몬트에서 USC까지 버스 타고 가면서 졸다가 내릴 정류장 지나친 적도 있어요.
0: 그럼 시험은요? 망하진 않으셨어요?
1: 겨우 중간은 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요, 시험 점수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그 식당에서 누가 어디 앉았는지, 골 들어간 순간에 누가 소리 제일 크게 질렀는지는 아직도 떠올라요.
0: 선배 얘기 들으니까 요즘 큰 화면 좋은 의자 있는데도 좋지만 사람들 숨소리까지 다 들리는 그런 좁은 식당의 공기가 떠오른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1: 맞아요. 문 열면 바로 주차장으로 뜨거운 공기 들어오고 밖에는 오래된 일본 차들 줄줄이 서 있고요. 안에서는 한국말 영어 가끔은 스페인어까지 섞여서 들리는 그 소리에 TV 해설까지 겹쳐지는 밤. 그게 제가 기억하는 한인타운의 초창기 월드컵 밤이죠.
0: 선배단 월드컵에는 그런 작은 가게 하나 정해놓고 우리 팀이랑 청취자분들이랑 같이 모여서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 살짝 드네요. 그때는 제가 선배 대신 자리 맡아드릴게요.
1: 지수씨,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이야기 한번 해봐야죠. 요즘 한인타운 돌아다니다 보면 축구랑 먹는 얘기가 아예 세트 메뉴가 된 느낌이더라고요.
0: 맞아요. 선배 특히 이번 겨울에 다인 LA 했을 때요, 한인 식당들 이름이 쫙 올라온 거 보면서와 우리 동네가 진짜 메인스트림이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1: 예전에는 한식당이라고 해봐야 우리끼리만 아는 그런 집들 몇 군데였잖아요. 요즘은 관광청 사이트에도 꼭 가봐야 한다 이런 대로 북창동 순두부 같은 데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0: 네. 북창동 순두부는 이제 그냥 야식집 이 아니라 구글에 리뷰 엄청 올라오는 여행 코스가 됐잖아요. 외국인 친구들도 BCD 가봤다 이게 자랑처럼 얘기해요.
1: 그게 참 재밌는 게요,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순두부는 그냥 밤에 속 편하게 먹는 밥상이었는데 이제는 월드컵 날이면 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응원 스폿이 된 거죠.
0: 순두부만이 아니고요, 선농당 같은 갈비찜 집도 요즘은 현지 회사 사람들이 단체 회식하러 오더라고요. 예전에는 한인들 회식 장소 느낌이었는데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1: 다인 LA 얘기 조금 더 해보면요, 이번 겨울에 한인 식당이 꽤 많이 들어갔잖아요. 가격도 단계별로 맞춰가지고 점심부터 저녁까지 코스로 한식 즐겨보라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0: 맞아요. 점심에 가볍게 먹는 가격대부터 특별한 날 저녁으로 딱 좋은 코스까지 쭉 나와 있어서와 이제 한식도 프랑스 음식처럼 코스로 즐기는 시대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1: 지수 씨 세대한테는 좀 당연한 얘기일지 모르지만요, 제 세대한테는 한식이 코스 요리라는 말이 아직도 살짝 낯설어요. 김치찌개는 그냥 뚝배기로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0: 근데 선배, 요즘 모던 한식 다이닝 가보시면요, 김치찌개 맛을 완전 해체해서 소스처럼 쓰기도 하고 그래요. 하이랜드 파크나 아츠 디스트릭트 쪽은 그런 집들이 꽤 있어요.
1: 아, 맞다. 그러고 보니 제가 얼마 전에 다운타운 쪽 모던 한식바에 갔는데요, 메뉴판에 떡볶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대신 이름이 막 예술 작품처럼 적혀 있더라고요.
0: 무슨 맞아요. 거기서는 떡볶이를 스파이시 라이스 케이크 이런 식으로 써놓고 예쁘게 플레이팅해서 칵테일이랑 같이 내오잖아요. 그게 또 월드컵 경기 보면서 먹으면 묘하게 잘 어울려요.
1: 그럼 지수 씨는 올해 월드컵 큰 경기 있으면 어디 가서 뭐 먹으면서 보고 싶으세요? 한인타운 전통 한식 쪽이에요? 아니면 이런 모던 한식이나 브런치 쪽이에요?
0: 저는 약간 반반이요. 가족이랑 볼 때는 윌셔 쪽 한식당 가서 찌개, 전파전 이런 거 시켜놓고 보는 게 좋고요. 친구들이랑은 다운타운 브루어리나 타코집에서 맥주랑 같이 보는 것도 좋아요.
1: 이제는 진짜 선택지가 너무 많아졌네요. 예전에는 어디 모이냐 이게 고민이었는데 지금은 어디를 포기하냐 이게 고민인 거죠. 한인타운 리틀 도쿄, 아츠 디스트릭트 다 각자 색깔이 있으니까요.
0: 리틀 도쿄도 요즘 스포츠 중계하는 바들이 꽤 있고요. 아츠 디스트릭트는 브런치 카페가 아예 빔 프로젝터 설치해서 경기 틀어주기도 하더라고요. 낮 경기 있으면 거기서 커피 마시면서 보는 거예요.
1: 근데 지수 씨, 저는 한편으로는 너무 분산되는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는 한인식당 몇 군데 딱 모이다 보니까 모르던 사람끼리도 금방 친구되고 그랬거든요.
0: 그건 이해돼요. 선배, 근데 요즘 방식도 나름 매력이 있는 게 세대별 취향별로 자기 자리를 찾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이들은 치킨집, 부모님은 전통, 한식당, 젊은 친구들은 스포츠바 이런 식으로요.
1: 그러면 같은 집안인데도 너희는 어디서 봤냐 이게 완전 다르게 나오겠네요. 저는 아직도 월드컵 하면 다 같이 한 가게에 모여있는 그림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0: 요즘은 그룹 채팅방으로 다 연결돼 있으니까요. 각자 다른 데서 보고 있어도 실시간으로 같이 떠드는 느낌이 있어요. 예전에는 한 자리에 있어야만 그 열기가 공유됐잖아요.
1: 그건 인정해야겠네요. 저희 때는 경기 끝나고 나서야 전화로 받냐? 이러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골 들어가는 순간 동시에 여기저기서 알림이 울리니까요.
0: 그리고 LA 자체가 요즘 약간색의 미식 월드컵 같은 도시가 됐잖아요. 코리아타운에서 김치찌개 먹고 바로 옆 동네 가서 멕시칸 타코, 조금만 더 가면 브라질리언 바비큐까지 다 있으니까요.
1: 멕시코나 남미팀 경기 있을 때는 진짜 재미있겠어요. 코리아타운에서 한국전 보고 그 다음날은 다른 동네 가서 그 나라 음식 먹으면서 또 다른 응원하고 이런 식으로요.
0: 그래서 저는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청취자 여러분이 자기만의 미식 응원 코스를 한번 짜보시면 좋겠어요. 한 경기당 한 나라 음식 이런 식으로 한 달짜리 계획 세우는 거죠.
1: 지수 씨 말 들으니까 한인 이 세대 3 세대들한테는 이런 변화가 자긍심이면서도 어깨에 살짝 힘이 들어가기도 할 것 같아요. 우리 음식이 이제 LA 맛집 지도를 좌우한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0: 맞아요. 자랑스러운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 음식은 트렌디만 강조되다 보면 원래 집밥 느낌, 소울푸드 느낌이 좀 약해지는 거 아니냐는 고민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둘 다 지키고 싶어요.
1: 그래서 월드컵 같은 시즌이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멋진 모던 한식 다이닝에서 코스도 한번 즐겨보고 또 동네 오래된 김치찌개집 가서 소박하게 함께하면서 경기도 보고요.
0: 네, 청취자 여러분도 이번 월드컵 때는요. 늘 가던 집 한 군데 말고 한 번도 안 가본 동네 식당 한 군데를 꼭 껴서 일정 짜보시면 어때요? 우리 동네 새로운 얼굴들 만나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1: 지수 씨 AI한테 물어봤더니 2026년 LA는 경기장만 뜨는 게 아니라 공원하고 레크리에이션 센터까지 합치면 응원 자리가 별 1000 군데쯤 별표로 퍼진다고 하더라고요. 한 동네 식당 얘기만으로는 못 담는 스케일이죠.
0: 어머 진짜요. 선배 그건 좀 의외네요. 저는 한인타운 몇 군데만 북적일 줄 알았는데 공공장소까지 다 열리면 도시가 아예 응원판이 되겠네요. 그건 확실히 LA답습니다.
1: 그리고 식당 쪽도 재미있어요. 다인 LA 레스토랑 위크 같은 큰 미식 일정은 참여 식당이 별표 400곳 넘게 별표 잡히는 해라서 월드컵 보러 왔다가 식사 코스 짜느라 더 바빠질 수 있겠더라고요.
0: 선배 그건 정말 새 그림이네요. 예전엔 어디 가서 TV 볼까였는데 이제는 어디서 먹고 어디로 옮길까 같은 거잖아요. 저는 이게 한인타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 흥미로워요.
1: 맞아요. AI가 비교해보니까 LA는 월드컵이 별표 도시 전체 이벤트 별표로 번지는 반면 뉴욕은 스트리트 퍼레이드와 바 문화가 강하고 토론토는 다문화 커뮤니티별 응원 공간이 더 또렷하다고 하더라고요. 런던은 반대로 구단 문화가 워낙 강해서 동네별 색깔이 더 짙고요.
0: 아, 그 차이는 알겠어요. LA는 차 끌고 이동하면서 먹고 보고 뉴욕은 걸어서 몰리고 토론토는 커뮤니티별로 갈라지고 런던은 축구 클럽 중심으로 붙는 느낌이네요. 선배는 LA가 제일 입맛에 맞으시죠?
1: 그렇죠. 저는 LA가 좋은 게 올해는 소파이 스타디움만 봐도 월드컵 경기가 별 8경기 별표나 잡혔다고 하니까요. 한 군데에 힘이 몰리면서도 주변 동네 장사까지 같이 살아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0: 선배 그 얘기 들으니까 저는 5년 뒤, 10년 뒤엔 아예 AI가 메뉴 추천까지 붙일 것 같아요. 오늘 한국전은 매운 거, 브라질전은 바비큐 이런 식으로요. 관광객도 그 흐름 따라 움직이겠죠.
1: 아이고, 그건 정말 그럴듯하네요. AI가 본 LA의 미래는 축구 중계보다 별표 동선 설계 별표가 더 중요해지는 쪽 같아요. 경기장 식당 응원 장소 이동 시간까지 한 번에 엮어주는 서비스가 붙으면 동네 상권도 훨씬 촘촘해질 것 같습니다.
0: 선배, 그럼 한인타운도 그냥 맛집 동네가 아니라 경기 보러 왔다가 식사하고 또 다른 문화권 음식까지 도는 출발점이 되겠네요. 그건 이 세대, 3세대들한테도 꽤 흥미로운 경험일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이름이 걸리는 순간 음식점도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별표 기억나는 장소 별표가 되죠. 저는 그런 변화가 LA라는 도시의 장점이라고 봐요. 사람을 모으는 힘이 참 세요. 주말 저녁에 창밖 보니까요. 윌셔 쪽으로 해지는 거랑 하늘 색깔이 딱 오늘 우리가 한 얘기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잔디밭 거리 응원 스튜디오까지 쭉 이어지는 느낌이에요.
0: 맞아요. 선배, 낮에는 덥다가도 이 시간쯤 되면 선선해지잖아요. 진짜 지금 당장이라도 친구들이랑 한타 어디 카페에서 경기 보자고 단톡 오는 그런 공기 같달까요?
1: 제가 생각해보니까요. 예전 USC 잔디밭에서 숨 헐떡이면서 족구하던 그 주말이랑 새벽마다 육가 쪽이 빨간색으로 물들던 그 장면이랑 지금 이 스튜디오에 앉아있는 우리까지 한 줄로 이어져 있네요.
0: 그러게요. 그 잔디밭 옆에서 아이들은 놀고 어른들은 족구하고 불고기 구워먹던 시간 지나서 육가에서 북소리 울리던 새벽 거쳐서 이제는 제가 붉은 티에 머플러 두르고 여기 앉아있는 거잖아요.
1: 그 사이에 선수 이름도 계속 바뀌고 응원 도구도 바뀌고 보는 장소도 집에서 식당, 또 요즘은 야외 스크린까지 다양해졌는데요. 막상 사람들 얼굴 표정만 보면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웃고 소리 지르고 괜히 눈시울 붉어지고.
0: 맞아요. 선배 누가 골 넣으면 서로 부둥켜 안고 지면 또 괜히 해설 욕하면서도 다음 경기 기다리고, 저희 엄마가 그랬거든요. 축구 볼 때만큼 온 가족이 한 방향 보는 순간이 또 어디 있냐고요.
1: 그래서 오늘은요,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부탁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오늘 밤에 식탁이든 거실이든 한인타운 어디 카페든 좋으니까요. 우리 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월드컵은 언제였지? 이 질문 한 번씩 꺼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0: 그때 누구랑 어디서 봤는지, 그날 먹었던 메뉴가 뭐였는지 사소한 얘기라도 나누다 보면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 잠깐 묵혀놨던 이야기들이 슬슬 풀릴 것 같아요. 그게 또 이번 월드컵을 기다리는 작은 예열이 될 거고요.
1: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 살짝 맛만 보여드리고 지나갔던 LA, 진짜 로컬 맛집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경기 보면서 뭐 먹을지 동네 한 바퀴 같이 돌면서 상상해보자고요.
0: 지금까지 재현이와 지수의 LA 이야기였고요. 저는 박지수였습니다.
1: 저는 김재현이었습니다. 주말 저녁마저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같이 수다 떨어주세요. 고맙습니다.

0: 자, 오늘 본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맛집 이야기 하다가 어느새 월드컵으로 흘러가 버렸는데 뭐 어때요? 한인타운 사는 이야기가 다 그렇죠. 밥 먹다가 축구 얘기 하다가 또 어디 가서 뭐 먹을지 얘기.
1: 맞아요. 그게 한인타운이잖아요. 주말 저녁 맑은 하늘 아래 올림픽 거리 어딘가에서 딱 이런 대화 나누고 계실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 에필로그에서 저희 방송 뒷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0: 광고 듣고 오세요. 금방 돌아옵니다.

야마바 리조트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아이고, 끝났다, 지수씨후. 오늘 좀 열 올렸네. 내가 월드컵 얘기하다가.
1: 선배 거의 감독이었어요. 감독 전술판 들고 나올 줄 알았어요. 진짜.
0: 아니, 근데 그거 있잖아. 나 흥분하면 말 빨라지는 거. 중간에 PD가 손으로 내려내려 이거 하더라고.
1: 봤어요. 저도 옆에서 눈치 보느라. 근데 PD님도 마지막엔 같이 대 한민국 속으로 하고 있었을걸요.
0: 그니까 아까 우리 맛집 얘기 잠깐 하다가 완전 월드컵으로 직진했잖아.
1: PD님 삐지 나오는데도 우리 둘이 잠깐만요. 그 얘기 하나만 더 이랬다니까요.
0: 아 근데 지수씨 나 진짜로 중간에 그 선수 이름 잠깐 까먹었어.
1: 알아요. 눈위로 한번 치켜뜨더니 갑자기 그 애 우리 7번 이랬잖아요.
0: 야 그래도 청취자분들은 알아들으셨을 거야. 다 같은 마음이지. 뭐 필승 코리아지.
1: 그쵸 그쵸. 오늘 완전 응원단 분위기였는데 아 배고프다 갑자기.
0: 아 맞다. 우리 맛집 얘기하다 배고픈 거 참고 방송했네. 이 시간에 한인타운 딱 좋을 텐데.
1: 지금 나가면 BCD 순두부질 좀 줄었으려나. 거기 24시간이잖아요. 야식각인데.
0: 야식은 좋은데 내 위가 안 좋아요. 요즘 얘는 마음은 20대인데 위장이 58세라니까.
1: A선배 위장은 이미 은퇴하셨고요. 그래도 순두부는 좀 괜찮지 않아요?
0: 순두부는 괜찮은데 그거 먹고 또 김치찌개 시키잖아. 내가 거기서 끝나는 법이 없어 문제야.
1: 맞다. 선배는 항상 반공기만 해놓고 결국 리필하시잖아요.
0: 아까 방송 중에 나 팔가에 새로 생긴 그 고깃집 얘기하려다 못했네. 백정 새로 오픈한 거.
1: 아, 저 거기요. 요즘 다들 인스타에 올리는 데잖아요. 줄 장난 아니라고 예약도 빡세다던데요.
0: 줄 길어도 또 간다니까. 고기 앞에선 줄 설 수 있어 사람이.
1: 선배는 고기면 다 줄 서죠. 월드컵 응원도 고깃집에서 할 것 같아요. 소갈비의 필승 코리아.
0: 괜찮은데? 소갈비의 필승 코리아 이거 광고 카피인데 완전.
1: 선배 요즘 너무 상업적이야 PD님. 지금 그만하는 표정이야.
0: PD 표정? 지금 약간 맛집 얘기하랬더니 월드컵 얘기 월드컵 하랬더니 또 고기 얘기 이런 눈이야.
1: 그러니까요. 옆에 인턴도 콘솔 쳐다보다가 우리 쳐다보고 다시 콘솔 보고 눈치 엄청 보더라고요.
0: 근데 지수씨 오늘 지수씨 멘트 하나 빵 터졌던 거 알아요?
1: 어떤 거요? 나 또 이상한 말 했어요? 헐.
0: 그 LA 월드컵 얘기하면서 여기선 치맥이 아니라 소맥 말고 소다스 먹죠? 이랬잖아.
1: 아 그거 나도 말하고 헷갈렸어요. 사이다 말하려고 했는데 소다랑 섞여가지고 소다스.
0: 나는 순간 새 음료 나온 줄 알았지. 소다스 주세요 이러면 나오는 줄.
1: 괜찮은데요? 한인타운 새 카페 이름 각인데요. 소다스 감성 있잖아요. 약간.
0: 요즘은 가게 이름도 다 그런 거잖아. 뭐 약간 한글반 영어반 섞어가지고.
1: 맞아요. 진리 이런데도 그렇잖아요. 한식 주점인데 완전 힙한 느낌 나고.
0: 진리 거기 안주 괜찮대나 가보라 그러더라고. 후배들이.
1: 선배 거기 가면 또 혼자 설렁탕 찾는 거 아니에요? 여기 국물은 없어요? 막 이러고.
0: 야 나도 힙해요. 나도 한때 클럽 좀 아니지. 이 얘긴 하면 안 되겠다.
1: 선배 클럽 얘기 나오면 피드님 바로 마이크 내린다. 토요일 밤인데 위험해요.
0: 근데 진짜 토요일 저녁에 날씨까지 맑으니까 지금 한인타운 완전 살아있겠다.
1: 그러니까요. 지금 시각이면 서른민스에서 빙수 먹으면서 경기 다시 보기 보는 사람도 있을걸요.
0: 빙수 좋다. 근데 요즘 빙수도 비싸잖아. 깜짝 놀랐어. 가격 보고.
1: 맞아요. 갈비 정식이랑 빙수랑 가격이 비슷해졌어요. 거의 인스타에 누가 런치 갈비 1인 34불 올렸던데.
0: 아휴, 그래도 맛있으면 또 용서가 되긴 한다니까. 이게 또 그렇다니까.
1: 선배 스타일 나왔다. 맛있으면 비싸도 용서. 이 멘트 오늘만 세 번째예요.
0: 아까는 방송용이었고 지금은 진심이야 배고파서.
1: 지금 선배 눈에 PD님도 갈비로 보이죠?
0: 야야 그건 아니고 한인타운이 무서운 게 이렇게 밤에 방송 끝나면 선택지가 너무 많아.
1: 맞아. 순두부 국밥 치킨 빙수. 근데 요즘 새로 생긴 데도 진짜 많더라고요. 2년 사이에 100개 넘게 생겼다잖아요.
0: 그 기사 봤어. 나도 그래서 내가 살이 안 빠져 지수씨 동네가 자꾸 유혹을 해.
1: 선배 탓 아니고 동네 탓이다? 한인타운 불변의 법칙 나왔습니다.
0: 지수씨는 어디가 제일 위험해? 지나가면 무조건 들어가는데.
1: 저요? 요즘은 꼴통치킨 쪽 치킨 냄새 나면 그냥 끝이에요.
0: 치킨은 인정이지. 월드컵이랑 치킨은 때려야 뗄 수가 없어.
1: 근데 이번엔 LA에서 응원하면 타코 들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K-파사 이런 데서.
0: 타코집 크런치랩 맛있대며.
1: 네 완전 야식용 선배. 오늘 동선 나왔다. 순두부 타코 빙수 3코스.
0: 야 삼각형으로 돌려버리네. 아주 그냥 내일 아침에 후회하겠다 이거.
1: 내일 아침에 또 설렁탕 찾으시겠죠. 뭐 어제 좀 달렸더니 속이 이러면서.
0: 아까 그거 말하려다 못했네. 한밭 설렁탕으로 하루 시작한다는 그 코스.
1: 맞아요. 한인타운 진짜 24시간 도시예요. 아침엔 설렁탕 밤엔 순두부 뭐 중간은 일단 다 먹고요.
0: 그래도 지수 씨랑 이렇게 동네 얘기, 월드컵 얘기 섞어서 떠드니까 재밌다.
1: 저도요. 이게 진짜 우리 수다 같아서 좋아요. 방송이라기보다 그냥 선배랑 카페에 앉아 떠드는 느낌.
0: 카페는 무슨, 우리 톤은 포차야, 포차.
1: 맞다, 포차 테이블에 땅콩 놓여있고 TV에서 하이라이트 틀어져 있고 선배 옆에서 저때 내가 소리 질렀다니까 이러고.
0: 야, 그 그림 너무 선해. 지금 딱 그 분위기야. 오늘
1: 그래서인지 더 출출하네. 아 진짜 뭐라도 먹고 가야겠다.
0: 지수씨 오늘은 내가 쏜다 대신 너무 멀리는 가지 말자. 피디님도 집에 가셔야 돼.
1: 와 선배 쏜다 했다. 증인 많아요. 지금 스튜디오에.
0: 이거 말 잘못했네. 근데 뭐 어때, 주말 밤인데 한번 쏴야지 또.
1: 그럼 우리 이따가 진짜 메뉴 정하면서 또 싸우겠네요. 순두부냐 치킨이냐.
0: 싸우다가 결국 둘 다 시키는 거 아니야?
1: 아 그러다 그래서 한인타운이 위험한 거예요 선배.

0: 아이고, 끝났다. 지수 씨 오늘 텐션 장난 아니었네.
1: 선배가 맛집 얘기만 나오면 사람이 달라져요. 눈빛이 반짝반짝해요. 진짜로.
0: 아니, 고기 얘긴데 어떻게 안 반짝여요? 방금도 박대감 생각나서 침고였어.
1: 아, 배고프다 갑자기. 근데 선배 잠깐 담주엔 뭐해요? 우리 또 먹는 얘기예요. 어쩔 거예요.
0: 또 먹는 거 하면 PD님 진짜 삐지겠다. 아까도 눈빛 약간 그만 먹어 이런 느낌이었어요.
1: 맞아. 인턴은 옆에서 축구 얘기할 때만 막 고개 끄덕이고 있었잖아요. 완전 필승 코리아 모드.
0: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거의 월드컵 토크로 마무리했잖아요.
1: 선배가 먼저 그랬어요. 2002 때는 말이 하면서 제가 말린 거예요, 중간에.
0: 아, 맞다. 내가 또 옛날 얘기 길게 했구나. 근데 지수 씨도 눈 반짝였어. 안 그랬어?
1: 인정, 저 축구 얘기 좋아해요. 요즘도 다들 LA 월드컵 경기 어디서 볼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0: 맞아. 한인타운 펍들이랑 스포츠바들 벌써 자리 예약 얘기 나오던데요.
1: 그러니까 담주는 그냥 아예 축구로 박는 거 어때요? 진짜로 월드컵만.
0: 오? 한인타운 별표 월드컵 모드 별표 특집 이런 거?
1: 선배 또 제목 만든다? 방송 아직 안 끝난 줄. 그냥 우리 어디서 볼지 뭐 먹으면서 볼지 이런 수다 정도?
0: 아, 그 정도면 좋지. 공식 정보 말고 진짜 우리 동네 사람들 스타일로.
1: 예를 들면 BCD에서 순두부 먹으면서 야식으로 2차 연장전 보는 사람 스타일.
0: 아, 그거 완전 공간밤에 깃발 흔들다가 뜨끈한 순두부 딱. 이게 국룰이지.
1: 아, 근데 또 먹는 얘기네. 우리 정신 차리자 주제는 축구. 근데 사이드 메뉴로 맛집.
0: PD님 들으면 또 한숨 쉰다. 또 사이드가 더 길어 이러면서.
1: 에이, 주말밤인데 좀 봐주셔야죠. 밖에 날씨도 맑고 다들 지금 나가서 치맥할 분위기예요.
0: 그러네, 오늘 같은 날은 진짜 테라스 자리 딱 잡고 경기 보면 끝인데.
1: 선배, 그러면 담주에 이런 거 어때요? 한인타운에서 월드컵 볼 때 생기는 일들.
0: 오, 예를 들면?
1: 옆 테이블이랑 갑자기 친구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인데 콜 넣으면 얼싸안고.
0: 맞다, 지나가던 아저씨가 그냥 짜장면 시켰어? 물어보는 그 바이브.
1: 그리고 집에서 보다가 화 못 이겨서 2차 전 한인타운 뛰쳐나오는 사람들.
0: 아, 그거 나다. 예전에 진짜 그랬어. 집에서 보다 열받아서 바로 차 끌고 나감.
1: 봐요, 이런 얘기 하자니까요. 약간 우리 청취자분들 사연도 받아보고.
0: 내가 겪은 레전드 월드컵밤 이런 거.
1: 그쵸. 첫 골 넣었을 때 어디 있었는지, 누구랑 있었는지, 뭐 먹고 있었는지.
0: 또 먹는 걸 꼭 묻네.
1: 아니, 그거 중요하죠. 선농당 갈비찜 먹다가 골 들어가서 젓가락 날라감, 이런 스토리 있을 수 있잖아요.
0: 아, 상상만 해도 행복하다. 치즈 갈비찜에 태극기 머리띠 하고 있는 나.
1: 선배는 이미 마음속으로 다음 달력까지 짜놨네. 이 경기 선농단, 이 경기 한바설렁탕, 이런 식으로.
0: 야, 이거 좋은데? 경기별 추천 메뉴.
1: 안돼. 그러다 우리 또 맛집 방송 된다니까요.
0: 그래. 중심은 별표. 월드컵 별표. 그러면 이렇게 하죠. 담주엔 진짜 LA에서 월드컵 보는 법.
1: 오, 괜찮다. 예를 들면 1. 가족이랑 집에서 조용히 보는 법. 2. 한인타운에서 떼창하는 법. 3. 직장인 몰래 보는 법.
0: 3번은 위험한데? 회사 듣고 있다.
1: 익명 회사 이름 안 물어볼게요. 여러분.
0: 그럼 사연 받을 때 코드네임 쓰라자, 뭐 퇴근 못해요, 99 이런 거.
1: 상사랑 같이 봐요. 밑줄 헬프 이런 거.
0: 좋다, 점점 재밌어지네. 담주엔 우리 진짜 필승 코리아 모드로 가는 거다.
1: 완전 오늘은 맛집 반 월드컵 반이었잖아요. 다음엔 거의 월드컵 80 먹는 얘기 20.
0: 20으로 줄인다고? 자신 있어요, 그거?
1: 일단 시도는 해볼게요. 실패하면 뭐 청취자분들이 이해해 주실 듯.
0: 그래, 이 시간에까지 같이 들어주시는데 뭐든 다 이해해 주시지.
1: 주말밤에 우리랑 같이 수다 떨어주는 분들이니까요. 거의 가족이야, 가족.
0: 그러면 정리하자. 담주는 우리 동네 LA에서 월드컵 어떻게 즐기나, 이 감성으로.
1: 사연도 받고 한인타운 응원 문화 얘기도 하고 약간 그때 그 시절 추억도 소환하고.
0: 나 또 2000이 얘기 길어지면 바로 자르기도 알았지?
1: 네네, 제가 타임키퍼 할게요. 선배 30초 끝. 이렇게.
0: 알았어. 믿어볼게. 오늘도 고생했어요. 지수씨.
1: 선배도요. 이제 진짜 뭐 먹으러 가요? 말만 하지 말고.
0: 야식각이네. 배고프다 갑자기.
1: 청취자분들도 맛있는 거 드시고 편하게 주무세요.
0: 저는 김재현이었고요.
1: 저는 박지수였습니다. 담주의 월드컵 수다로 다시 와요.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미국 벤스 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세부 협상을 위해 스위스로 출발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 등 이란 협상팀은 이미 스위스에 도착한 가운데 이르면 오늘 오후 미국과 이란의 첫 대면 협상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휴전 기간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종 합의가 타결되지 않으면 서비스 명목 등으로 미국이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0: 전에서 진전을 이루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합의가 불발되면 미국이 호르무즈 협에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은 이란과의 대면 협상에서 이란 비핵화와 레바논 문제에서의 진전이 핵심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만남에서는 협상 구조를 마련할 거라며 양국 지도부가 방향을 잡고 실무진이 현장에서 협상을 진행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레바논 상황이 전체 협상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진정이 되고 있다며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선언에도 미군은 상선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면서 이란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60일 기간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행료는 없을 거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최종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엔 미국이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60일 휴전 종료 이후에도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이 비용 보전을 위해 통행료를 받겠다는 겁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카드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통행료 부과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앞으로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앞서 19일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실무회담은 이르면 오늘 스위스에서 시작됩니다.
1: 71일 만에 재개되는 두 나라 대표단의 회담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합의 위반 문제를 놓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네, 국제부 연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신호 기자, 미국 측 협상 대표인 벤스 부통령이 스위스에 언제 도착하는 건가요?
3: 네, 벤스 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이른 오후에 스위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4시간 전쯤 워싱턴 DC에서 출발했다는 소식이 들렸으니까 스위스 도착까지는 앞으로 4시간 정도가 더 남았습니다. 협상은 현지 시간 21일부터 시작한다고 공지됐습니다. 벤스 부통령이 스위스에 도착하는 시간은 그곳 시간으로 아침 7시나 8시 정도로 예상됩니다. 잠깐 쉬고 협상장에 나간다고 가정하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협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란 대표단은 이미 오늘 아침 스위스에 도착해서 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종전회담을 중재해왔던 파키스탄의 셰바즈 사리프 총리도 스위스로 출발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회담 대표단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건 지난 4월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첫 회담 이후 71일 만입니다.
0: 네,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의 첫 회담인데요. 그런데 시작 전부터 무산 위기가 있었다고요?
3: 그렇습니다. 회담은 원래 1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때문에 이게 연기됐습니다. 회담 직전에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의 헤즈볼라 거점 80여 곳을 공습해서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헤즈볼라도 반격에 나서서 이스라엘군 4명이 숨지는 등 교전이 격화됐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중단이라는 양해각서 1조를 위반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4: آن چیزی که ما در این تفاهم‌نامه آوردیم اینه که نقض آتش بس هست. چون خب قید حاکمیت لبنان آمده دیگه. تمامیت ارضی لبنان آمده در.
3: 하지만 이스라엘은 미국이 서명한 협정에 관계없이 지옥문을 열겠다며 다음 날 또 레바논을 공습하면서 종전회담은 무산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어제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과 협의했다면서 이스라엘군의 휴전을 명령하고 회담 재개 토대가 겨우 마련됐습니다. 그렇지만 레바논을 공격해야 한다는 이스라엘 내부의 정치적 요구도 거세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이 언제 또 바뀔지 알 수 없습니다.
1: 네, 그럼 오늘 회담은 양해각서 합의문의 어떤 조항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될까요?
3: 네, 이란은 당연히 이참에 레바논 문제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생각일 것 같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오늘 본 협상이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양해각서의 위반 상황을 점검하고 미국의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는 게 오늘 만남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0: 레바논 휴전 문제를 이란 핵 문제와 함께 다루겠다고 밝히기는 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서 레바논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수와 공격 중단 약속을 받아내려고 할 테고 미국은 양해각서의 다른 조항들과 함께 연계해서 논의하려는 자세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과 이란 핵 문제 그리고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와 3천억 달러를 약속한 재건 기금의 구체적 내용이 이번 회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벤스 부통령은 스위스로 출발하기 직전 이번 협상이 이틀 정도 진행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양국 대표들이 만나는 회담이 여러 차례 깊이 있게 진행될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시로입니다.
1: 이틀 동안 호남을 돌며 연임설에 불을 지피던 정청래 대표가 오늘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여전히 입원 중인데 내용은 숨 고르게 들어갔지만 당내 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주 국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도 본격화하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먼저 민주당은 오늘 6.3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을 진행한다고요?
2: 네, 오후 2시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광역 기초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이 열립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물론 지난 금요일부터 호남을 순회하며 사실상 연임 도전에 마음을 굳혔다는 해석이 나오는 정청래 대표도 참석합니다. 정 대표는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당권 싸움 과열을 우려하는 메시지를 낸 뒤 호남 일정에만 집중하며 관련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습니다. 오늘 또 한 번 민주당 정신을 앞세워 선명성을 강화하자 메시지를 내며 포용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과의 미묘한 기류를 유지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내홍이 시달리던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입원을 기점으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물론 장 대표 사퇴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진 건 아니라 쇄신파의 즉각 사퇴론과 당권파의 현체제 유지론 그리고 다수 의원들의 신중론은 여전히 당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나흘째 입원 중인 장 대표의 당무 복귀 시점은 아직 미정입니다. 장 대표는 퇴원해 당무에 복귀하는 대로 정책위의장과 대변인당 등 당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분위기 쇄신 차원이라지만 사실상 사퇴 압박이 선을 긋고 당권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1: 네, 그리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는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2: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을 규명하고 선관위 개혁안까지 논의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오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의 기관 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사안의 급박성을 고려해 주요 증인과 참고인 채택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이후에는 행안부와 경찰청 소속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2차 기관 보고, 그리고 개표소 현장 검증 등의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여야 모두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등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관위에 집중하려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선거주무부처 행정안전부, 나아가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공세를 벼르는 상황입니다. 증인과 참고인 채택과 현장 조사 등을 둘러싼 신경전이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이 밖에 법률 개정과 개헌 등 이어질 제도 개혁을 둘러싸고도 삿바 싸움이 예상됩니다. 당장 민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원포인트 개헌을 띄우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동시특검이 먼저다라는 입장이라 국조특위는 여야 간 치열한 전선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주말에도 조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선관위 외유 출장 의혹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올림픽공원에서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경원 기자, 합수부 수사 상황부터 먼저 정리해 주시죠.
3: 네, 합수부는 주말에도 당시 투표 현장에서 일했던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우선 오늘까지 당일 투표소에서 일했던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해 1차 참고인 조사를 끝내고 당일 투표소 행적을 재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압수물 분석에 집중해 투표용지가 부족해진 시점과 추가 투표용지를 요청한 경로 등을 파악하고 선관위 서버를 확인해 인쇄 매수 축소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합수본 수사는 이르면 이번 주 지역별 선관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등 윗선을 겨눌 것으로 보입니다. 또 노태학 전 위원장이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행시키고 직원 해외 출장지에 유명 휴양지가 포함되며 제기된 선관위 직원의 외유 출장 의혹 등으로도 수사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1: 네, 개표소 봉쇄 시위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개표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3: 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봉쇄하는 시위가 오늘로 17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등 구호와 함께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출입문을 막아서고 있고 곳곳에 모기장과 같은 텐트와 돗자리도 눈에 띕니다. 어제 내린 비로 시위 참가자 수는 다소 줄었지만 지난 주말처럼 오후와 저녁으로 갈수록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2시부터 예정된 서울 파크 뮤직 페스티벌은 경기장 봉쇄 장기화로 인근 경기장과 야외 무대로 장소를 옮겨 진행됩니다. 어제 오후에는 가스총을 소지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제지됐는데 경찰은 오늘도 기동대 경력을 배치해 현장 순찰과 안전 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1: 선관위는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선거를 치르기 위한 헌법상 독립기구로 각종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한 권한을 그동안 조직의 이익을 챙기는 도구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회 차원의 법 개정부터 개헌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4: 선거관리위원회의 뿌리는 지난 1960년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4.19 혁명 직후 3차 개헌에서 부정선거를 막자며 독립기구인 중앙선거위원회를 만든 게 지금 선관위 조직의 시작입니다.
5: 국민의 기본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헌법상의 막연한 조문을 정리하고
4: 헌법은 선거관리 업무를 대통령 등 권력의 영향에서 보호하기 위해 선관위원 신분 보장부터 내부 규칙 재정권까지 각종 방어 장치를 만들었는데 이는 거꾸로 의혹과 논란에서도 선관위를 지키는 정가의 보도로 쓰였습니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로 오부요인 중앙선관위원장이 사퇴할 때도 선관위는 외부 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6: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헌법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한다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이라든가
4: 소쿠리 투표 사태 다음해인 박찬진 당시 사무총장 자녀를 포함해 수십 명이 선관위에 부정 채용됐다는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졌지만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합니다.
7: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할 것이고 이해관계 충돌 문제는 국가권익위에게 할 것이고
4: 결과는 선관위의 승리. 헌재는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위상 덕분인지 소쿠리 투표 관련 처벌은 고작 직원 2명의 징계로 끝냈고 아빠 찬스로 부정채용 논란이인 당사자는 파면은커녕 이후 승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여야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본격 가동했지만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정작용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관련법 개정부터 원포인트 개헌까지 폭넓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8: 이른바 검사실 연어 술파티 의혹을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열흘간의 국민참여재판 끝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전 부지사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며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는데요. 네,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9: 이번 인사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정 2년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대통령 비서실 홍보소통수석에 성기홍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를 임명하셨습니다.
10: 인사하십시오.
9: 성기홍 수석은 30년 경력의 정통 언론인으로서 취재 현장의 감각, 보도 책임자로서의 균형감과 판단력을 겸비한 분입니다. 앞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정부의 응답과 성과를 국민들께서 쉽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충실히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민정수석에 한찬식 변호사를 임명하셨습니다. 한찬식 수석은 법무부 인권국장과 일선 검찰청 지휘부 등을 거치면서 법 집행의 엄정성과 인권 감수성을 균형 있게 축적해온 법조인입니다. 국정 2년차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수청과 공수청 신설 등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할 것입니다. 사회수석에 김경자 우석대 개공교수를 임명하셨습니다. 김경자 수석은 약사 출신의 보건의료 전문가이자 노동운동가, 시민사회 활동가로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온 리더입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과 기회와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헌신할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제3차장에는 국민 모두의 평화와 자부심을 지키는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구현에 기여할 적임자를 임명하셨습니다. 국가안보실 제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강건작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입니다. 강건작 차장은 육군 장성 출신이며 군의 정치적 중립, 자주국방 역량 그리고 군 구조개혁에 대해 일관된 문제의식과 현실적 대안을 꾸준히 제시해온 안보 전문가로서 국가안보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적임자입니다. 제3차장은 송기호 현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입니다. 지난 1년간 미국 관세정책 변화 및 중동발 공급망 리스크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안보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안보 위협에 능동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정부, 흔들림 없이 일하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청와대 인사 개편 관련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좀 여러 명의 네, 이름이 호명이 되었는데요. 먼저 대통령 비서실 홍보소통수석에는 성기홍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가 임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민정수석에는 한찬식 변호사가 네, 임명이 되었습니다. 네, 법무부 인권국장과 검찰청 지휘부를 거쳤다는 네, 브리핑을 했고요. 그리고 사회수석에는 김경자 우석대 개관교수가 임명이 되었습니다.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3차장 인사도 있었습니다. 제1차장에는 강건작 미래국방전략위 위원이 임명됐는데요. 전 육군 중장 출신이고요. 제3차장에는 송기호 현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홍보수석 자리에 성기용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 민정수석에는 한찬식 변호사, 사회수석에는 김경자 우석대 개관교수, 그리고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강건작 미래국방전략위 위원, 3차장에 송기호 현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이 임명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리해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핵심인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대북지원 관련 직권 남용 혐의는 기소 자체가 무효라고 봤습니다.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던 건데 이른바 쪼개기 기소 관행에 법원이 처음으로 제동을 건 사례여서 법조계 파장이 예상됩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10: 대북지원 관련 직권 남용 혐의 사건 재판은 지난 2023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측근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기소되면서 본격화했습니다. 지난 2019년 북한의 금송 등 묘목과 밀가루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게 혐의의 골자였습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신 전 국장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선고했는데 바로 그 다음 주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여섯 번째로 기소하면서 신정국 장과 같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 과정 내내 검찰이 손쉽게 유죄를 받아내려고 같은 사건을 시간차를 두고 기소한다며 반발해왔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나온 재판부의 판단도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거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한 뒤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검찰은 신정국장을 기소하면서 당시 공모 혐의를 밝히지 못한 이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했고 그 결과 이전 부지사는 타인의 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유죄 판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과 달리 재판부는 기소 자체가 무효라고 직권으로 판단했습니다. 주목할 건 법원의 이번 공소기각 결정이 검찰의 이른바 쪼개기 기소 관행을 공소권 남용이라고 인정한 첫 사례라는 겁니다. 대북 송금 등 관련한 나머지 재판들 뿐 아니라 그동안 검찰이 진행해온 수사와 기소 관행들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향후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후원회 쪼개기 후원 교사 혐의는 물론이고 직권남용 혐의 기소 절차의 적법성도 치열하게 다툴 전망입니다. YTN 송진입니다.
8: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에는 김건희 씨가 매관매직 의혹으로 첫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내일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고요?
11: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2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는 등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김건희 씨로부터 자신의 디올백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뒤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이번 재판에서 함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국무위원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1심 선고를 받는데요.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미 1심에서 내란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8: 네, 그리고 이번 주 후반에는 매관매직 사건 1심 선고도 나오죠?
11: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오는 26일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김 씨에게 금품을 건넨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사업가 서성빈 씨와 최재영 목사도 함께 선고를 받습니다. 김 씨는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맞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이른바 나토 3종으로 알려진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 등 1억 380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금거북이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디올 가방, 이우한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 역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며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 측은 일부 선물은 받은 사실이 있지만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0: 네, 종전을 선언하고 양해각서를 발의한 지 이틀 만에 이란이 호르무즈 협 재봉쇄를 선언했습니다.
1: 그럼에도 미국과 이란 양측은 대면 협상을 앞두는 등 다시 한번 대화 테이블에 나섭니다.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0: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네, 이란이 호르무즈 협 재봉쇄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미국과 이란이 이제 대화 국면은 좀 유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호르무즈 협 재봉쇄를 한 이유부터 좀 짚어주시죠.
2: 네, 어젯밤에 이제 갑작스럽게 이란 쪽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런 선언을 했는데요.
0: 네.
2: 이란 측이 내건 조건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그 양해각서 제1조, MOU 1조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OU 1조를 보면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 중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0: 네.
2: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교전도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레바논을 이제 이스라엘이 공습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먼저 이 MOU를 위반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공격이긴 한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공격을 한 데는 미국의 어떤 묵인이라든가 승인이 있었던 것 아니냐 하면서 미국의 태도를 우리가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해서 또 재봉쇄가 들어갔습니다만, 또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타격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미 중부사령부 쪽 입장에서는 뭐 55척 배가 또 통과했다고 하니까 이런 점에서는 약간 이제 협상을 앞두고서 약간 좀 기싸움을 치열하게 벌이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결국 이란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그 사이에 있었던 공습 공격을 명분 삼아서 재봉쇄를 선언을 한 건데, 휴전을 하기로 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공습을 가했고 또 사상자도 나왔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좀 보복이 멈춘 상황이라고는 하는데, 이스라엘은 또왜 공습에 나선 건가요?
2: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양해각서를 체결하는데, 자신도 이제 당사자인데 이제 미국과 이란이 이렇게 협정을 맺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당사자가 아니라고 그래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0: 네.
2: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지금 딱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기에 참 좋은 위치에 있어요. 왜냐하면 MOU를 체결하기 전에 베이루트도 공습하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분명히 전쟁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거라는 이미지를 완전히 전 세계에 이제 각인시킨 사건이 있었죠. 그랬는데, 잠깐도 이제 시간 순서를 보게 되면은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걸 보면, 먼저 헤즈볼라가 먼저 드론과 로켓으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반격으로 공습을 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란이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의 승인하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또 공격을 하는 거라서 우리는, 자, 양해각서 1조를 들어서 우리는 여기에 미국을 믿을 수가 없다. 이스라엘이 문제다. 이스라엘이 어떤 자업적인 적인 측면도 있는데, 헤즈볼라는 이란의 또 대리 조직이고, 헤즈볼라가 또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기서 확실히 드러난 것은 레바논의 영토 보존과 주권을 보장한다고 돼 있어요. MOU 1조를 보게 되면 그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헤즈볼라도 무장 해제를 해야 되고 그런 조건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데, 지금 언론 자체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워낙에 전쟁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란이 이 카드를 내밀어서 계속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얻게 된 거죠. 지금 우리는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일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스라엘도 레바논은 지금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남부 레바논 철수하고 뭐 이런 조치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보고 이제 자제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만큼 좀 이란도 헤즈볼라를 계속 자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만, 요 부분 이란이 계속해서 협상 과정에서 헤즈볼라를 이용할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
0: 네. 일단은 이란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뭐 호르무즈 협 재봉쇄를 선언을 한 건데, 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50여 척이 좀 지나가기도 했고, 해협을 뭐 호르무즈 해협을 일단 미국에선 이란이 통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이 협상에는 큰 걸림돌이 되진 않는 건가요?
2: 만약에 이란이 원래는 지금 이란이 어떤 자신들이 책임을 지고서 기리도 제거하고 30일 안에 해협 재개방 같은 것을 MOU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란이 책임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란이 계속 재봉쇄를 하겠다 할 경우에는 미국이 지금 상당 부분 이란에 대한 원유 수출에 대한 제한을 많이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보험, 운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풀어주고, 이란이 예전처럼 중국에 헐값으로 팔지 않고 우선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받고 팔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측에 지금 호흡기를 달아준 거예요, 미국 쪽에서. 그런데 만약에 이란이 이렇게 나오면 이란 다시 해상 역봉쇄하면은 똑같이 이란도 곤란하게 처하게 될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판을 지금 이제 협상 판을 간신히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 판을 이제 결렬되지 않기 위해서 양쪽 간에 지금 양보를 하는 모양새인데, 이란 쪽이 조금 더 자신들이 어떤 여기까지 오기까지 더 힘들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조금 더 미국 쪽에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조금 더 관철시키기 위해서 MOU 1조부터 해서 호르무즈까지 지금 카드를 지금 압박 카드를 좀 제시하는 걸볼수 있겠습니다.
1: 그리고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도 압박 카드를 제시를 했더라고요. 최종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미국 측 주도로 호르무즈 협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엄포를 놨는데, 다시 한번 또 트럼프 대통령 번역기를 돌려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2: 저는 그러니까 이란 측을 좀 압박하려면 이란이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협상 최대한 타결하는 쪽으로 이란이 좀 자세를 보이라고 압박하더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좀 더 멋있게 표현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란 측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걸프 국가들을 지킬 것이고 뭐 자유항의 원칙을 지지한다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멋있었을 텐데 또 뭐 통행료를 받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상당히 또 비즈니스맨적인 그런 성향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협상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제 뭐 통행료 얘기가 나오고 이란 쪽은 수수료는 받아야 된다. 60일 이후에도 모르게 났지만 자세히 또 이렇게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국제법에 따라서 그리고 뭐 이란은 오만과 협의하고 하지만 주변국들과 주권과 권리를 고려하고 국제법에 따라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국제법이라면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되어야 하니까 해서 저는 이란이 계속해서 뭐 통행료 아니면 뭐 수수료라는 건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서 받을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안에 지금 제5함대 바레인에 있고요. 카타르에도 공군기지도 있고 그다음에 영국과 프랑스도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자신들의 군기지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미국이 100번 양보해서 그럼 오만과 이란이 서로 협의해서 앞으로 통행료를 받도록 해라고 한다고 쳐도 최종 규정의 14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해각서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통과가 되어야지 이게 승인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에 영국과 프랑스가 이것을 통과시킬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통과되기 힘들지만 현재까지는 서로 간에 좀 기싸움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서로 안건으로 올리는 거라고 좀 볼 수 보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양국이 기싸움을 이어가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에 대한 압박카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6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란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좀 시사를 했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2: 가능성은 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 7월과 8월 고비를 넘겨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7월 달에 되게 되면 이제 국제 에너지 기구라는 이런 곳에서 지금 이제 비축유 같은 것을 풀어서 지금 가격을 최대한 좀 안정시키고 있지만 국제적으로나 미국 국내적으로 봤을 때 비축유가 이제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7월, 8월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수요가 가장 많은 계절이잖아요. 여름이라서. 네. 그러면은 이 고비를 좀 넘겨야 되겠다. 트럼프 대통령도 경제적 재앙을 막기 위해서 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60일간 어떻게 보면 미국도 시간을 버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란도 제가 봤을 때 과연 가장 중요한 건 핵 문제긴 한데 네. 핵을 포기할 것인가? 하지만 그 전에 일단 돈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란도 그렇고 7월, 8월 좀 시간을 버는 측면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MOU를 보게 되면 미국이 주변 지역에서 즉각 철수를 하지 않습니다.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한 달 후에 철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최종 합의 가능성을 떠나서 우선은 계속해서 미군을 주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7월, 8월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길게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협상이 연장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측의 협의에 따라서. 네. 그렇다면 이란은 협상을 연장한다면 계속해서 석유 수입을 얻어서 좋고 미국은 11월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 레임덕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유가 관리, 물가 관리 때문에 중간선거 전에 그것 때문인데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서 11월 선거가 끝나고 나서 미국도 그러면 군사작전을 할 때는 조금 더 행동 반경이 넓어질 수 있겠죠. 선택의 폭이.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길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8월도 지켜보고 아마 10월, 11월까지도 이란이 또 어떻게 나올 것인지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협상이 전 공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가요? 예. 조금 길게 좀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양측이 장기전을 보고 신경전을 버리고 있다는 분석인데 그 조금 전에 짚어주셨던 그 보험 수수료의 경우에 이란이 또 그 미국과의 MOU 내용을 근거로 해서 반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통관을 선박에게 보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데 이게 보험 수수료 또 보험료 좀 단어의 차이가 미묘한 것 같습니다.
2: 단어의 차이가 미묘한데요. 원래 이 양해각서라고 하는 게 서로 간에 오해가 여지가 충분할 수 있도록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안 해줬다면 또 이란이 또 이 협상에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상당히 양측 간에 상당히 모호하게 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이 마치 주권이 있는 것처럼. 근데 저는 지금 이 양해각서를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란에게 60일만 자유 항행되고 이란 입주일 이후에 이란이 완전히 그 주권을 갖는 거 아니냐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일 이후에 국제법이라든가 주변 국가의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최종 합의가 될 경우를 이제 고려해 봐야 되겠는데 저는 최종 합의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주변국들이 예를 들어서 이란과 오만이 우리가 여기부터 통행료 받을 때 할 때 주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국가들이 그렇게 받도록 우리가 응원할게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최종 합의가 될 이 부분에 대해서 호르무즈 해협만 보더라도 최종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낮고 이란의 어떤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란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양보 그러니까 없던 권리를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미국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양보하라 뭐 그런 식으로 협상에 대해서 하겠어? 아니면 우리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다. 이런 카드로 전 쓰는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이제 양해각서에 보면은 60일 동안 요금 징수 없을 거라고는 돼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60일이 지나면 받겠다 이런 명분을 좀 준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2: 그렇죠. 이제 명분을 이라는 그렇게 해석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자신들의 주장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좀 나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 얼마 전에 G7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프랑스라든가 이런 국가들도 뭐 마크롱도 이제 참여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프랑스 대통령도. 그동안에 뭐 나토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한국도 그렇고 뭐 드론과 미사일이 다니는 지금 전쟁 상황에서 우리는 절대 뭐 기뢰 작업이라는 거 못하겠다. 물론 기뢰 작업도 이란 측이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란 측이 과연 기뢰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될지 저는 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네. 이란이 자신들이 기뢰를 어디에 제대로 하는지도 저는 알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가 좀 나설 필요도 있는데 뭐 이란이 이거 당연히 맞겠죠. 우리가 주권인데 국제사회가 왜 들어오냐 하지만 우선 미국과 이란과의 협상과는 별개로 해서 뭔가 자유항의 원칙을 기치로 해서 좀 국제사회가 좀 다국적으로 좀 협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란에 대해서 좀 압박을 넣는 단계도 필요할 것 같고 우리 국내적으로 봤을 때도 좀 24척의 선박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압력을 가하는 쪽으로 기뢰 작업 같은 것에서 우리도 뭐 다국적 함대 같은 것을 만든다면 참여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반대로 이란과도 채널을 유지하면서 24척의 우리 배들 빨리 지금 60일 안에라도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양자 좀 투트랙 전략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 하여튼 국제사회가 이것을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아 이건 정말 항행의 자유, 정말 국제 해양 질서의 근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좀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그런가 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네. 총리에 대한 압박도 좀 높이고 네. 있습니다. 뭐 당장은 뭐 관계는 좋다 하지만 뭐 총리를 뭐 그만할 수 있다? 뭐 좀 위협을 하는 그런 네. 뉘앙스로 말을 하기도 했고요. 또 미국 정부 당국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당장 가을 총선을 앞두고 네. 있어서 그걸 고려하면 뭐 레바논과 다시 좀 뭐 공격을 이어간다든가 네. 좀 어떤 정치적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이 되는데 네타냐후 총리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2: 네타냐후 총리는 우선 계속해서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이 군사적 강국이긴 하지만 미국의 어떤 지원 없이 군사행동, 예, 작전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네타냐후 총리가 문제가 많긴 한데 네타냐후 총리가 아니라 정권이 교체돼서 다른 사람이 총리가 앉혔을 때 그러면 이스라엘이 확실하게 바뀔 것인가? 오히려 더 이란에 대한 체제 전환 촉구하고 있고 헤즈볼라를 더 소탕하겠다. 더 강력한 입장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차기에 네타냐후를 이긴다면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란 이스라엘 정치를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만약에 네타냐후가 실각을 한다 쳐도 다음 총리가 돼도 현재 이스라엘의 어떤 헤즈볼라라든가 이란에 대한 태도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다만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제 정립하냐가 문제일 텐데 이란은 계속해서 이걸 노리겠죠.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우리 협상 못 나오겠다면서 계속 협상에서 자신들이 나오고 안 나오고 같은 걸 요 이스라엘을 문제를 들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사이를 나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지금 이란은 그걸 노릴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네타냐후 총리도 진박하긴 하지만 이스라엘은 큰 노선은 좀 변화는 없을 거라 보고 이란은 하여튼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뭐 갈라서지는 완전 의절하지까지는 않겠습니다만 상당 부분 계속해서 관계 악화를 노리는 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카타르에 동결된 이란 자금 60억 달러를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협의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이번 종전 합의의 이제 초기에 나오는 금융 뭐 유인책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2: 그렇습니다. 지금 이 협상 이전부터 이미 그 협상 단장인 모하메드 갈리바프 국회의장이랑 이란 중앙은행 총장 미리 카타르에 가서 이거 어떻게 풀 수 있는지까지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뭐 승인만 내린다면은 이건 인도주의적 자금으로서 일단 이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인도주의적인 자금으로 쓰일지 아니면 뭐 용도 같은 것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만 뭐 이란이 전용할 가능성도 있고요. 우려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여기 물론 이제 우리 돈도 들어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빠른 부분입니다. 카타르. 여러 국가의 동결 자금들이 있습니다만 카타르에 있는 것 120달러가 풀기에는 가장 좋고 이란이 지금 이거 먼저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우선 이제 협상이 이제 스위스에서 일어나게 되니까 협상하면서 서명 즉시 서명이 이제 된 상태고 협상 들어가면서 미국이 120달러를 과연 줄지 안 줄지. 여기서 일단 처음에 협상의 어떤 주도권을 누가 지고 있느냐가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런데 정작 이번 전쟁으로 피해보는 건 미국 국민이라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 미국인들이 이번 전쟁으로 부담해야 돈을 해야 하는 돈이 1320억 달러, 그러니까 200조 원이 넘는 돈인데 네. 전체 이란 동결 자금보다 훨씬 웃도는 금액이잖아요.
2: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뭐 미국이 전비도 많이 썼고요. 또 그것은 이제 미국 세금으로 나간 건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는 국민 세금은 나가지 않는다. 전비는 빼고 이란의 이번에 뭐 제재 해제라든가 동결자산 해제는 원래 이란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미국 세금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국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오바마 대통령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17억 달러를 현찰로 갖다 바쳤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르다고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17억 달러도 이란이 예전에 팔레비 왕정 시절에 미국의 무기를 사려고 이제 예금해뒀던 돈이었었거든요. 그게 이자가 붙으면서 17억 달러가 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원래 이란 돈이긴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계속 이제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뭐 추후에 나올 얘기긴 합니다만 뭐 이제 뭐 재건 기금 같은 것도 그렇고요. 네. 이런 부분 봤을 때 미국 돈은 아니고 동결 자금 같은 것들은 뭐 풀어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이번 전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군사비 같은 걸 많이 썼죠. 이런 부분은 미국 국민들의 어떤 세금의 어떤 부담인 측면이 저는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0: 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이란 재건 기금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동맹국들한테 전가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돈은 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금 압박이 들어오면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2: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지금 미국이 이제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거든요. 이란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최종 합의안이 나올 경우에 이것도 미국의 허가와 어떤 이란에 대한 제재에 대한 면제와 승인이 있을 경우에 이 돈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3천억 달러가.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게 조건부예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자면 우선 이란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처음에 돈을 받은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협상을 결렬시키는 쪽으로 가면서 핵 주권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렇게 협상을 끌 것인지 아니면 정말 미국이 이렇게 지금 당근책을 내놓은 대로 핵을 깔끔하게 포기하고 3천억 달러를 받는 쪽으로 갈 것인지 고민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조건부입니다. 최종 합의가 될 경우에 이제 3천억 달러 기금을 조달한다는 것인데 저는 우선 주변 국가들 위주로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같은 경우 국가들은 이란을 지금 뭐 전쟁으로 다시 하기엔 위험이 크기 때문에 돈을 주고 평화를 산다는 차원에서 아마도 이들 국가들이 전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라 보고요. 이미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미국이 공격하지 말라는 그런 차원으로서 미국의 1조 2천억 달러에 해당되는 경제 협력을 합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돈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가 참여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확실하게 어떤 보장이 있어야 되겠죠. 투자 보장 같은 것도. 만약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5년처럼 많은 기업들이 들어갔는데 협상을 깬다거나 해서 우리가 철수해야 되는 경우가 위험 부담도 있고요. 반대로 들어갔다가 이란 정부에서 이거 갑자기 우리 태도가 바뀌었다 할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한 돈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인질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번 합의가 최종 타결되는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고 3천억 달러 들어간다면 확실하게 우리가 투자한 것들이 보장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뭐 부담이 아니라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이란 재건 사업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재건 중동 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확실한 미국과 이란 정부로부터의 안전 보장책이 있지 않고서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예. 이란 대표단은 스위스에 도착을 해 있고 이제 벤스 부통령을 포함한 미국 대표단도 우리 시각으로 오늘 이른 오후에 스위스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빠르면 오늘쯤에 그 대면 협상이 열릴 텐데 가장 주목하시는 변수 하나를 꼽는다면요?
2: 변수를 뽑는다면은 양측 간에 오늘은 뭐 입장차만 확인하고 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서로 악수하는 장면 같은 거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7월 4일 날에 전 지도자였죠. 알리 하메네 장례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 분위기 때문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 주목해봐야 할 변수 우선 협상과 별개로 7월 4일 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리 하메네 장례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스타바 하메네 지금까지 은둔하고 있는데요. 과연 나올지 안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이번에 이 협의안 같은 거 MOU 보게 되면 미국이 상당 부분 양보 내지는 파격적인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 과제는 이제 이란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란 내부에서 협상파들이 계속해서 이제 좀 갈리바프라는 사람이 이번에 협상을 진행하게 되면 될수록 이 사람이 주목도가 올라갈 겁니다. 이란 안에서는. 그럼 이란 국내 안에서 이 사람 질투하는 사람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란 안에서도 협상을 지지하는 쪽과 협상을 반대하는 쪽 사이에서 어떻게 또 힘의 균형이 또 바뀌는지 그것까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월 4일 모스타바 등장 여부 이란 내 국내 정치 변화 이것을 저는 한번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일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남아공과의 3차전을 앞두고 하루 휴식을 취했습니다.
1: 이제 내일 경기가 열리는 몬테레이로 이동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재 기자.
2: 네, 스포츠부입니다.
0: 네, 축구대표팀이 오늘은 훈련 없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요?
2: 네, 대표팀 멕시코 시간으로 어제 오전 훈련을 마치고 1박 2일 휴식이 주어졌습니다. 가족과 함께 쉬다가 현지 시간으로 밤 9시, 한국 시간 정오까지 호텔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지난 체코전과 같은 일정입니다. 이번 대회는 만 8개 나라가 참가하면서 조별 예선의 경우에 경기 중간에 비는 날이 일주일 정도가 되는데요. 축구협회가 마련한 특별 프로그램에 따라서 대표팀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잡았습니다. 대표팀 멘탈 코치인 한덕현 교수는 오랜 기간 집단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3: 어떤 대회보다도 길기 때문에 이게 또 혈기왕성한 이 젊은 남자 선수들이 집단 생활하기 때문에 상당히 괴롭습니다. 밖에 나갔을 때 선수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위협받지 않는다면 가급적이면 좀 선수들한테 본인의 시간이나 본인의 생각을 많이 할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휴식을 취한 대표팀이 내일 3차전 열리는 몬테레이로 이동한다고요?
2: 네, 대표팀은 내일 결전지인 몬테레이로 이동합니다. 베이스 캠프 과달라하라에서 650km 정도 떨어진 북쪽에 위치한 도시고요. 멕시코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해발 고도가 540m 정도로 고지대는 아닌데 문제는 더위입니다. 과달라하라보다 평균 섭씨 4, 5도 정도가 높아서 낮에는 30도 중후반까지 올라가고요. 경기가 열리는 저녁에도 한 28도 정도가 예상됩니다. 대표팀은 사흘 동안 현지에서 적응 훈련을 하고 경기에 나섭니다. 우리 시간으로 25일 오전 10시에 남아공을 상대하는데요. 이기거나 비기면 조 2위로 32강 진출을 확정할 수 있고요. 패하면 같은 시간에 열리는 멕시코와 체코의 경기를 보고 3위 여부를 따져봐야 하고 또 다른 조의 3위 팀들과도 기록을 살펴봐야 합니다. 영국의 스포츠 통계 업체 옵타는 우리나라가 조 2위로 32강에 진출할 확률을 91%로 분석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입니다.
4: 지금 저희가 두 경기를 남아공을 봤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그뭐 스피드적인 측면도 그렇고 피지컬적인 측면도 좋은 면이 보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잘 준비해야 될것 같고 저희는 좀더더 플레이를 좀 조직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 오늘 경기 결과도 살펴볼 텐데요. 이 죽음의 조로 불리는 F조에 일본이 속해 있어서 더 관심을 끌고 있는데, 네덜란드가 스웨덴을 꺾었다고요.
2: 네, 네덜란드가 1차전에서는 일본과 2대2로 비겼는데요. 같은 유럽의 스웨덴을 상대로는 5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막강한 공격력을 과시했는데, 브라이언 브로비와 코디 학포가 나란히 두 골씩을 책임졌습니다. 스웨덴은 1차전에서 튀니지에 5대1 대승을 했는데, 기복이 심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에 일본과 튀니지의 경기 결과도 궁금해졌고요. 2조에선 독일이 2연승을 거두고 32강을 확정했습니다. 독일이 조별 예선을 통과한 건 12년 만입니다. 사실상의 조 1위 결정전에서 코티디부아르의 2대1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교체로 나온 이 운다프 선수가 후반 23분과 또 추가 시간에 동점과 역전골을 터뜨리면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전국에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가로수가 쓰러지고 간판이 떨어지는 등 시설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불어난 강물에 낚시꾼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비바람 피해 상황을 차상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 하천 가운데 붉은 옷을 입은 남성이 서 있고 소방관이 다가가 구조를 시도합니다. 새벽 6시쯤 충남 아산 곡조천에서 낚시하던 70대 남성이 많은 비로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고립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구명조끼와 튜브를 이용해 낚시꾼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170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한 강릉에서는 강릉항 진입도로가 침수돼 차량 통행이 한때 통제됐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강풍에 따른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건물에 붙어있던 간판이 인도 쪽으로 떨어져 있고 금방이라도 추락할 것 같은 상태로 매달린 간판도 있습니다. 새벽 시간 부산 감전동과 거제동에서 이 같은 간판 추락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소방관들이 안전 조치했습니다. 부산 가야동에서는 오피스텔 외장재가 바람을 이기지 못해 뜯겨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고,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도로와 차량을 덮치는 사고 등 19건의 신고가 부산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에서도 방풍린과 가로수가 도로로 쓰러져 소방당국이 잘라낼 때까지 통행 차질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잇따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0: 전국에 제법 많은 비가 내렸지만 기상청이 공식적인 여름 장마 시작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먼 남해상에서 7호 태풍까지 발생했는데 본격적인 장마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도에 정혜윤 기자입니다.
6: 전국에 마치 장마가 시작된 듯 제법 굵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제주도 산간과 동해안에는 한때 호우경보 속에 150mm가 넘는 비가 집중됐고, 남해안과 내륙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저기압에 동반된 정체전선 영향에 지형 효과까지 더해지며 강수량이 더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이번 비가 본격적인 장마의 시작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7: 21일 이후 다시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여 정체전선을 남쪽으로 밀어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비를 장마의 시작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6: 진짜 변수는 먼 남해상에서 발생한 7호 태풍 메칼라입니다. 아직은 약한 태풍이지만 점차 북상하면서 강도 3의 강한 태풍으로 발달해 다음 주 후반에는 타이완 동쪽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태풍이 몰고 오는 열대 수증기가 한반도 주변 기압계를 흔들 가능성이
8: 한미 전략투자공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사업 집행과 관리를 맡습니다.
9: 에너지 조선 등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략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 하반기 발표할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는 에너지 분야가 꼽힙니다. 원전이나 소형 모듈 원자로인 SMR, 전력 인프라, 루이지애나 LNG 터미널 프로젝트 등이 거론됩니다. 앞서 정부는 수익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 고려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투자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8: 전문가들은 원전 분야가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11: 미국에는 원전 기술, 건설 기술이 아직까지 우리나라보다는 좀 뒤져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파견시킬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 LNG 같은 분야에 들어간다면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적을 것 같습니다.
8: 1,500원을 넘나드는 고환율 상황도 감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 대미 투자 한도를 200억 달러로 묶어놨지만 그래도 30조 원 규모로 현 환율 상황에서는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미 연준이 한미 통화스와프나 미 국채를 맡기면 달러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원화 가치 하락을 막아줄 가능성도 적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명분과 실리 모두를 확보하는 전략적 판단이 남았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0: 미국 뉴욕에서 열린 예술 관련 행사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 뛰어들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아트 마케팅을 통해 광고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미국 고소득층의 취향 저격에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12: 미국 뉴욕 내 갤러리 밀집 지역인 첼시의 한국 기업 전시장에서 20세기 대중문화의 전설 마릴린 먼로 탄생 100주년 특별전이 한창입니다. 미디어 아트로 재탄생한 마릴린 먼로는 평범한 여성 노마진이 영화계 권력에 맞선 사업가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3: Marilyn was all about creativity and innovation, and for us that really felt like a perfect synergy to work with Ted and the team here at Genesis House.
12: 한국 기업들은 브랜드와 예술을 접목한 아트 마케팅으로 미국 내 고급 소비자층 공략에 나섰습니다.
14: We sponsor LACMA, the LA County Museum, and then we also sponsor the Met. We're in London as well, but the arts are very important to Genesis because we feel the arts are a global language.
12: 현대미술의 메카인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도 고급 브랜드인 휴고보스와 체결했던 파트너십을 2022년부터는 한국 기업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활용해 혁신을 이뤄낸 예술가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는데, 올해는 미국의 미디어 아티스트 트레버 페글렌이 수상했습니다.
15: My hope is that by having this type of practice validated through an award such as the LG one, it can give other artists permission to expand the scope.
12: 선진국 대기업의 전유물이던 아트 마케팅에 뛰어든 건 그만큼 우리 기업의 체급이 커졌음을 뜻합니다. 흥미로운 건 가성비가 괜찮다는 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광고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씀씀이가 큰 미국 고소득 소비층의 취향을 저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술 후원에 나선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사회 공헌을 넘어 최고급 브랜드로 안착하기 위해 문화와 취향을 파는 기업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 충북 청주에 있는 발굴 조사 현장에서 고려시대 사찰의 대표 석탑인 청석탑의 조각들이 발견됐습니다. 폐 사찰터에서 청석탑 조각이 발견된 건 국내선 처음인데 직지를 찍어낸 흥덕사지와의 관련성을 살필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보도에 김기수 기자입니다.
16: 푸른빛을 띤 돌 주변으로 울퉁불퉁한 모양들이 조각돼 있습니다. 충북 청주 운천 근린공원 유적 발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청석탑의 일부입니다. 청석탑은 푸른빛이 도는 돌을 얇게 다듬어 층층이 쌓은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다

0: 4층 석탑입니다. 이 석탑을 이뤘던 조각들이 사찰 건물터와 함께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확인됐습니다.
1: 청석탑의 상층부를 이루는 장식품인 부재가 발견된 곳입니다. 이 성석탑의 구조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0: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폐사찰터 발굴 조사에서 청석탑의 조각들이 발견된 것은 국내에선 첫 사례입니다. 청석탑 조각과 함께 청자류와 청동 제품 등도 출토돼 고려 당시 청주 지역의 불교 문화의 위상을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됩니다. 특히 금속 활자본 직지를 찍어낸 흥덕사지와의 관련성을 살필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청석탑 부재를 확인함으로써 이곳이 사찰터라는 것, 사찰 건물지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건물지의 성격도 흥덕사지와 관련된 중요한 건물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0: 청주시는 유적 보존 방안 마련과 함께 시민들이 조사 성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개 행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3: 연상호 감독의 좀비 영화 군체가 500만 관객을 뛰어넘으며 흥행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대작들의 연이은 부진 속에 오랜만에 관객의 선택을 받은 블록버스터라는 점에서 업계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4: 영화 보기 전에 웜업 좀 하시라고 친구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5: 영화 속 좀비들이 영화관에 직접 등장하자 깜짝 놀란 관객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영화 군체가 우리 블록버스터 작품으로는 오랜만에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의 주말을 책임지고 있는 이은구의 시네마 천국입니다. 인간이 자신만의 프로젝트가 되고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로 결심할 때온 우주는 자신만의 빛으로 빛나는 것을 볼수 있게 정렬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이 있겠죠. 또 우리가 우리 자신만의 프로젝트가 되고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로 결심할 때온 우주가 나서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사실 우리를 아프게 했던 빌런 몇 사람이 떠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감정을 가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나를 사랑하는 데 써야 될것 같고요. 나 자신만이 갖고 있는 장기와 특기,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기로 결심하고 그 일에 전념할 때온 우주가 자신만의 빛나는 것을 볼수 있게 정렬하는 그 순간이 아닐까.

누군가의 거짓말이 세상에서 가장 아프게 다가올 때가 있죠.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지켜내기 위해 건네는 눈물의 거짓말 말입니다. 감독 겸 작가였던 엘로리치가 연출하고 찰리 채플린의 딸인 제럴딘 채플린이 주연을 맡았던 1966년작 이탈리아 유고슬라비아 합작영화 우리는 도시로 간다고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영화인협회 정광석 회장님의 신청곡이었죠. 다음은 백혈병에 걸렸지만 치료를 거부하던, 그런데 우연히 물건이나 사람을 찾아주는 일을 하던 그 두 사람이 연인이 돼서 스코틀랜드의 땅끝이라고 하는 천의 해각이라는 곳을 찾아가게 되는 이야기를 들었던 영원한 사랑 주제가 들으시겠습니다.

금성무와 지네림은 여러 작품에서 함께 했습니다. 사실 홍콩 영화, 대만 영화의 마지막 전성기 멜로 영화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은 중국 때문에 모든 영화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영화나 홍콩 영화가 많은 부침이 있곤 하는데,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사실 스코틀랜드에 있는 천혜해각이라는 곳에 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두 사람의 알콩달콩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반전에는 아버지의 유골을 모셔다 드리기 위함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천혜해각은 한자인데 이걸 번역하게 되면 세상의 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독한 성장통을 겪고 나서야 우리가 비로소 삶의 이면에 숨겨진 쓸쓸함을 마주하게 된다는 17소녀의 눈부신 여름날, 그 끝에 찾아온 차가운 고독을 그렸던 영화 슬픔이여 안녕의 주제가를 들으시겠습니다.

1969년생인 저에게는 두 가지 추억이 있습니다. 각 교실마다 학급문고가 있었고요. 군대 때는 각 내무반마다 진중문고가 있었죠. 그런데 진중문고는 정말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지만 기증받은 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프랑스의 천재작가 프랑수아즈 사강의 슬픔이요 안녕이란 책이었습니다. 봉주 라 트리스테. 그런데 이 책을 저는 군대에서 몇 번이나 봤죠. 진중문고에 책이 별로 없었기 때문인데요. 오토 프레밍거 감독의 1958년작 영화죠. 비극적인 성장통을 감각적으로 그려냈고 남프랑스의 눈부신 해변을 배경으로 17세 소녀의 예민한 심리와 질투 같은 것들을 아주 그려냈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지우는 마지막 진 세버그의 공허한 표정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로 남았었죠. 프랑스의 전설적인 샹송 가수 줄리엣 그레고가 부른 바로 이 주제가를 들으셨고요. 다음은 슬픈 천사 폴모리아 악단과 메리 호킨스의 노래 Those Were the Days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비틀스의 그 유명한 폴 매카트니가 찾아낸 보석 같은 목소리. 메리 호킨이 부른 이 곡은 원래 오래된 러시아의 민요에서 출발한 노래라고 합니다. 그땐 정말 좋은 날들이었지라며 아련했던 청춘의 한 페이지를 회상하는 서정적인 노랫말을 담고 있습니다. 지나간 날들은 왜 이토록 가슴 시리게 아름다운 걸까요? 늘 곁에 머물 줄 알았던 젊음과 영원할 것 같았던 사랑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건 아련한 그리움뿐이라는. 그래서 러시아 민요의 제목도 먼 길을 따라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눈을 감을 때마다 언제고 우리를 가장 순수했던 그 시절로 데려다주는 마법 같은 음악, 프랑크 프루셸의 연주로 듣는 꽃피는 언덕 들으시겠습니다.

이곡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겠지요. 프랭크 프루시의 오케스트라의 명연주로 들으셨는데, 원래 1965년 산레모 가요제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이탈리아의 깐촌의 명곡입니다. 레꼴린의 소노 인 피오레. 꽃들은 피어나고 가슴은 설레는데 사랑하는 이는 곁에 없다는 애틋한 그리움을 담은 곡이죠. 한국에서는 60년대와 70년대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아날로그 감성의 대명사 같은 연주곡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너무나 거대해서 내 안에 언어로는 다 채울 수 없을 때가 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신의 이름을 빌려 나직하게 고백하곤 했다는 바로 그 노래 디오 꼬메 디아모, 신이시여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는 곡을 까라벨리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역시 1966년 수산나무 과유제를 뒤흔들었던 지글리오라 칭케티의 맑고 초연한 목소리의 곡이었죠. 그런데 까라벨리가 들려주는 이 풍성하고 화려한 음악이 더 멋진 것 같습니다. 까라벨리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격정적인과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 아마도 시니어 되시는 분들은 이 곡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1966년도 곡이었고, 또한 영화나 드라마에 수도 없이 정말 오마주 됐던 곡이기도 합니다. 역시 산레모 가요제에서 니콜라 디바리와 나다가 각각 불러 공동 우승을 차지했던 이탈리아의 국민 깐존에 하나 드리실게요. 한국에서는 가수 이용국 씨가 마음은 집시라는 제목으로 불러 대중적으로 엄청난 메가히트를 기록한 곡 일골의 에 우노 징가로 들으시겠습니다.

한국에서도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죠. 내 마음은 정처 없이 떠도는 집시와 같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눈물만 흘리네. 방랑자 같은 사랑과 쓸쓸함을 담았던 그러한 니콜라 디바리의 묵직하고 거친 목소리의 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1964년 영화 유혹받고 버림받고의 주제 음악이죠. 마리오 마르첼리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